0: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해.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Edward Sharpe and Magnetic Zeros, Home, to get us started. Hey there, everybody. Happy Wedn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Today is September 23rd. Time is 10:06 and 29 seconds. I'm your producer and host,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the FM waves or YouTube through Boinen Radio,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even more,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all our listeners' messages, so please come and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창구가 열려져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또 채팅 룸 열려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program at our reruns. First rerun is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Also, we have an archive channel where you can watch or listen to the show again anytime. You can search for that channel on YouTube by searching the keyword TBS EFM Archive. TBS EFM Archive라고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 보기 또는 다시 듣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릴스나 짧은 영상들, shorts,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Today is Hump Day and also the eve of the Chuseok holiday. I mean, the usual Hump Day phrase is, you know, Hump Day 2905, Hump Day EQ 영어. 하지만 또 추석 전야에 또 영어를 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So I'm giving you and myself a day off in terms of English education. 추석 이브니까 오늘은 영어 공부 하루 뛰어도 괜찮겠죠. 지금까지 참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열공하셨으니까 오늘은 쉬십시오. 어제는 추석 맞이 특집으로 이 동요 뮤지컬 요정 두 친구를 모시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Yesterday, if you tuned in, we celebrated in the anticipation of the Chuseok holiday with two very special guests from the world of children's musicals and the children's song. 오늘은 또 굉장히 또 다른 그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아티스트를 모셨습니다. 모시게 될 예정입니다. Today we are shifting gears a little bit. We have a very kind, different kind of artist joining us. 굉장히 변화무쌍한 1012, 101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의 기획 의도는 이 추석이 다가오면서 뭔가 가족이 그리워지는 또는 집이 그리워지게 하는 그런 분위기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집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으면 집이 그리워지게 되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죠? When I was planning our Chuseok special, the music special, I wanted to create something that would make us think about home. Because as the holiday approaches, many of us naturally begin to miss our families, miss our parents, children, the familiar places we grew up.

and the feeling of simply being home. 그죠? 근데 음악에도 집에 대한 그리움을 또는 집을 그립게 하는 그런 감성의 음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And I think certain kind of music can do exactly the same thing. I think for me, that kind of music is the blues music, actually. 저에게는 그런 집을 그립게 하는 그런 음악은 바로 이 블루스 음악인데요. 블루스 음악은 언제나 들어도 따뜻하고 가족과 고향의 푸근함, 그 다음에 또 영혼을 달래주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There's something about the genre, blues, that feels warm and familiar. No matter when I hear it, I sometimes, it somehow reminds me of home or family, of where we come from, and, you know, it can be very comforting, you know, almost like music that gives your soul a place to rest. 그러니까 뭐 이런 명절 때 Sweet Home Alabama, 어? Home Sweet Home 이런 노래를 많이 듣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 두 음악은 지금 언급한 음악은 블루스 음악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3, 4부에서 아주 멋진 블루스 음악을 하시는 분을 초대했는데 최항석과 부기 몬스터로 활동하시는 최항석 씨 또 피아니스트와 함께 모실 예정이니까 11시부터 시작입니다. 많은 청취 또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n part 3 and 4 of the show today, we are welcoming a wonderful blues musician, 최항석 and the Boogie Monster. We'll hear his stories, his music, and hopefully a little bit of warmth, actually a lot of warmth from his music.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와 집이 그리워지는 음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음악들이 있나요? It doesn't, you know, specifically have to be about, you know, home, you know, per se, right? But the vibe of the music, I don't know, the memories and nostalgia, you know, kind of ingrained in that music for you, I guess it could take you home or to certain places in the past for you. 그런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한번 질문 드려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항석 씨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또 신청 듣기 원하시는 음악 있으면은 보내주시면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Sheryl Crow입니다. Long Road Home.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Sheryl Crow, Long Road Home였습니다. So, on the eve of Chuseok holiday, we are inviting a blues musician to cap off rather a short week heading into the Chuseok holiday. 많은 기대를 솔직히 저는 하고 있는 분인데 모든 저희 게스트들, 뮤지션들 기대를 하지만 특히 제가 블루스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listening to the music, you know, in the front row seat. So as we are waiting for our musical guest, the question that I have for our listeners is 여러분에게 집을 그립게 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요? Are there certain song, kind of music that when you listen to it, you long for home? 그런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큐티님들도 체크인 해주고 계신데요. 상민님, 제니님, 또 베니님 이렇게 체크인 해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추석 이후라서 바쁘신지 별로 체크인을 안 해주셨네요. So let us know what type of music, you know, the usuals, right? The Motley Crue, Home Sweet Home, and you know, also the Sweet Home Alabama, right? Lynyrd Skynyrd. 근데 그 곡들은 이 명절 때마다 너무 많이 틀어서 I feel like, you know, I have to find something new. 너무 많이 틀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 신세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 집에 관한 음악이 어떤 것인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신청곡 또 사연 듣겠습니다. Sean입니다. Way Back Home.

Sean way back home, and I said I should be maybe look for some, I don't know, newer songs that cater to a younger generation. Would the Sean way back home fit that kind of description? I'm not sure. Fairly new, 그죠? 나온 지가 이렇게 오래된 곡은 아닌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 곡을 들을 때 집이 그립다는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Maybe I should ask my daughter. 별 대답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So that is the question that I have for our listeners today. 여러분에게 집을 그립게 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인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We'll get to a song and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part two of the show. Black Eyed Peas의 곡입니다. I Got a Feeling.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Yes, the warning. Bite my tongue. Hard-hitting rock song. American Swan. Thank you for requesting this song. So apparently the music video was shot in Seoul. 한번 music video도 어떤지 한번 굉장히 보고 싶네요.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request. 계속해서 here's a message from 5616님 문자로 주셨는데요. 피디님, 해피 추석입니다. 저는 Johnny Cash가 나온 Walk the Line 영화가 떠오르네요. 기타를 치며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던 주인공이요. Johnny Cash의 Take Me Home 또는 주제곡 I Walk the Line 둘 중에 피디님이 골라주세요. 와, Johnny Cash, Man in Black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검은 의상은 많이 입으시기도 하지만 또 그분의 또 이 캐릭터가 상당히 이제 상남자 캐릭터이시잖아요. 그죠? So 5616님 says Happy 추석 PD님. The movie Walk the Line starring Johnny Cash comes to mind. I remember the main character playing his guitar and longing for home and family. Can you choose a track between Johnny Cash's Take Me Home and the movie's soundtrack I Walk the Line? I Walk the Line이라는 곡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많이 이 연습했던 I Walk the Line에 이 그 fingerstyle 버전이 있었어요, 기타. 그래서 한 달 동안 연습하다가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5616님 감사드리고요. 들어볼까요? Johnny Cash입니다. I Walk the Line.

I walk the line. 잠깐 연습해봤는데 갑자기 오늘 들어왔네. I walk the line. Johnny Cash, I walk the line. 561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Walk the line 그 동명의 영화가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I guess we can kind of expand the conversation into what movies kind of remind you of those times. 영화도 굉장히 생각나는 영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2624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라는 가사의 이 노래. 학창 시절 처음 들었을 때 노란 리본이 가득 매달린 오래된 참나무와 그 앞에 서 있는 집으로 돌아온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참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내일이면 추석,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네요. 노란 리본처럼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신청합니다. 이유기사님 says, I remember this song for the first time when I was in school. The lyrics ask for a yellow ribbon to be tied around an old oak tree if someone is still waiting for him. 약간 좀 슬픈 얘기 아닌가요? 그죠? 이 리본이 안 달려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뭐 돌아가라는 건가요? 그래서 참 너무 슬프다. 너무 잔인하다. So cruel. 그냥 얘기를 하지 왜 노란 리본이 달려 있는 그 여부에 따라서 돌아가라 마라. 좀 삐뚤어진 생각이었습니다. 이유기사님, 신청곡으로는 그 곡,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는 곡인데요. 토니 올란도 앤 던의 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Ti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 Tony Orlando and Dawn. 잠시 이 곡의 어떤 내용에 대한 그 저의 망언은 잊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lease forget about what I said about this little story. Okay. 가끔 약간 그런 이 제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뽀글님 메시지 주셨는데요. Q모닝, 명절에 집 하면 저는 오래된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Yes, I think movies. I should have included the movie part in the question today. 특히 엄마가 좋아하시는 금지된 장난의 OST 같은 음악이요. 아이가 미셸, 미셸 부르는 거 따라하시고 그러십니다. 신청곡으로는 그래서 금지된 장난 그 OST 주 앵테르디 신청합니다라고 이렇게 폴 모리아 버전이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So when I think of a home during the holidays, an old movie comes to mind, especially music like the soundtrack from the Forbidden Games, one of my mother's favorite. So I want to request that song, 주 앵테르디 from that movie soundtrack. 근데 그 폴 모리아 버전에는 그게 미셸이 없겠네요라고 해주셨는데 that is the only version that I think we have on the database. 아쉽지만 그 버전으로 그냥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폴 모리아 버전인데요. 주 앵테르디

주 앵테르디 폴 모리아 from Forbidden Games 금지된 장난. 와, 그로튼. 어. Yes. Okay, so I think let's wrap up first half of the show and greet our musical guest for today for the second half of the show. Half of the show in just a bit. 베니님께서 2부 저희 오늘 게스트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신촌 블루스의 곡. 골목길 신청해 주셨는데 와, what a fine song to end the first half with, okay? Thank you, Benny. Benny님의 신청곡입니다. 신촌 블루스 골목길.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 2, 101, 3.
2: Hey, 101, 2, 101, 3. TBS EFM. 101, 2, 101, 3.
3: Drop it.
2: TBS.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1012-1013 TBS EFM.
1: Yes. Do you have the blues? That's actually a pretty difficult question. 계속 치셔도 돼요. Whether you play the blues or not. 제가 준비한 인트로인데 블루스를 연주해 주시면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Especially here in Korea, where blues has never really been a mainstream genre. But there are musicians who not only keep making their own music, but also work tirelessly to bring the blues to a wider audience and keep the scene alive. And today's guest is definitely one of them. As far as I'm concerned, there's no question about it. He's got the blues, and today he's here to lead us into the Chuseok holiday with some real blues. Please welcome blues guitarist 최항석 to the studio. 반갑습니다. Hello.
0: Hello. 반갑습니다.
1: 마이크는 없으시지만 저희 피아니스트 이효주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은 들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I never had an intro like this, and I love it. 계속 해주세요. 계속. He's got the blues. Yes. 근데 이렇게 기타 치시면서 네. 얘기하시는 건 상관없죠.
0: 네.
1: 네. 그러면 블루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는데.
0: 아, 영어로 질문하신 거 아니었어요?
1: 오케이. Let's start.
0: 잘 못할 수도 있어요.
1: Let's start by talking about blues. How did you get into this blues genre in the first place?
0: Actually, I love rock and roll music.
1: 아, 오케이.
0: But when I was in the U.S.,
1: yes,
0: then I've been watching lots of blues concerts, so I loved it.
1: When you went to the U.S.?
0: Yeah. Okay.
1: May I ask which part of the U.S. that you went to?
0: Urbana-Champaign.
1: Urbana-Champaign.
0: Near Chicago.
1: 그렇군요. I just feel like listening to you guys play. Interview 시작할까?
0: 하시죠. 네.
1: 좋습니다.
0: 영어 못하겠다. 치면서.
1: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기타 치시면서 네. 이게 막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기타 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기타 치시는데 또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또.
0: 그렇죠? 네. 한국말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영어로는 조금 치면서 힘들 것
1: 그럼요.
0: 같아요.
1: Let me ask you some question in English
0: okay.
1: while you're not playing. So you went to Chicago to study originally.
0: Yes.
1: Yes. But I guess it turned out to be a very different stay in the U.S. because you actually got to discover a lot about blues music.
0: Mm-hmm.
1: What was about the Urbana-Champaign, the place? Did that place have a lot of... I know Chicago has a lot of, Chicago clubs and bars.
0: Just 1 hour from Chicago.
1: Mm-hmm.
0: So for the hangout, I've been, I used to go to the Chicago and drinking beer.
1: 아, 그렇군요.
0: Drinking alcohol.
1: 이게 원래 공부를 하러 가신...
0: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1: 네네.
0: So 공부를 하러 갔지만...
1: 네.
0: 유학이
1: 마이크 드려야겠어.
0: 유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게
1: 네.
0: 하러 갔는데 네. 매일 술 먹고 블루스 뮤직을 들었어요.
1: 아하, 그 음악 공부를 하러 가신 건 아니죠?
0: 네, 저는 그 엔지니어링 I was an engineering student.
1: 얼마나 샴페인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러
0: 갔는데
1: you ended up studying something else.
0: Yes.
1: 그렇군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so before you went to Chicago, you weren't interested in blues at all?
0: Yeah, no, no.
1: 전혀요?
0: No, not at all.
1: But you were into rock and roll music?
0: Yeah, rock and heavy metal.
1: Were you a guitarist then still?
0: Yeah. It's actually school, university school band.
1: Ah, I see.
0: Rock band.
1: 아, rock band로 하셨다가 근데 취미로 하셨던 게 왜냐면 엔지니어링 공부하러 가셨으니까 그죠? 그냥 취미로 기타를 치시던 차에
0: 예.
1: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러 가셨다가
0: 보편에 예.
1: 시카고에 블루스에 빠지게 되셨다는 거죠.
0: 네, 그렇죠? 맞습니다.
1: 와, 그렇군요.
0: 그게 1996년도였어요.
1: 96년도, 와.
0: 제가 94학번인데.
1: 네네.
0: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부모가.
1: 네.
0: 영어로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창피하니까. 한국의 그 학구열을 보여주는 잘못된 어머니가 저를 밀어버렸죠.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매일 술 먹고. 한 2년치 용돈을 전부 당진하고.
1: 아하.
0: 예.
1: 거기서 좋은 기타도 사셨을 것 같아요, 왠지.
0: 아니요.
1: 아니요.
0: 전혀. 예. 전혀 아닙니다.
1: 근데 시카고도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친척이 계셔서 갔었는데, 블루스 정말, 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시카고 블루스 조그만 그 바에서부터 굉장히 많은데,
0: 네. Yes. 예.
1: 정말 블루스를 배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스타일, 그러니까 시카고 스타일 블루스가, 그러니까 블루스 스타일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미시시피 델타 지역의 블루스가 있고, 그다음에 뉴올리언스도 있고요.
1: 네.
0: 텍사스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멤피스도 있고, 시카고도 있는데 다 달라요. 색이. 네. 세인트루이스도 있고요.
1: 네네.
0: 그래서 여기에 블루스 색깔이 또 달라서 시카고 블루스 스타일은 또 있고,
1: 네.
0: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배우기 되게 좋은 곳이긴 한데 시카고 스타일을 배우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1: 아하, I see. 그러면은 최양석 씨의 블루스, Would you say your blues style was heavily influenced by your stay in Chicago? 그러니까 음악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시카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0: No. I think I love Memphis style.
1: Blues. Memphis.
0: So B.B. King style. Kind of 네. Otis Redding.
1: Otis Redding, yes.
0: And Al Green. And 또 누구 있지?
2: Stax.
0: Stax Records.
1: 아, Stax Records. 네. 아, Motown, Stax 그 그러니까 Soul.
0: Stax. 네. 네. 네. 네. 그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우리 저희 이효준님께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0: 여기 잠깐 오면 되잖아.
1: 그러실까? 아니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이번 어떨까요? 라이브를 먼저 듣고 저희가 약간 마이크를 다시 한번 셋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라이브 곡을 먼저 들려주시면은 어떨까요?
0: 네, 노래 이름은 No Worry,
1: No Worry Blues.
0: No Worry Blues인데 이게 네. 원래는 푸들푸들 블루스, 오리지널리 푸들푸들 블루스인데,
1: 네네.
0: 그거를, 미국에다, 그,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듀엣 하면서 녹음한 게 바로,
1: 네.
0: No, No More, No Worry 블루스라는.
1: 아, 그렇군요.
0: 네네네. 그래서, 예, 한 번.
1: 네. 가보도록.
0: 아, 이렇게 한국말 막 할까요? 해도 되는 거면은,
1: 네.
0: 제가, 네네. 굳이,
1: 네.
0: 영어 노래를 안 했을 텐데.
1: 아니, 아니, 아니요. 저희는 한국말 노래, 뭐, 영어 노래 다 상관없고요.
0: 예, 지금
1: 네, 그러면
0: 지금 방키가 네. 올라가 있어요. 방키가 내려가 있어요.
1: 피치가. 아 정말요?
0: 네.
1: 아하.
2: 이플레이션 훨씬 되죠. 이렇게 하면 G예요?
0: 네, 예.

0: 영어로.
1: 아,
0: 가사 죄송합니다. 가사를 중간 중간에 갑자기 까매지네요. 네.
1: 와. While they were playing live, another mic was set up for our 효주. pianist 효주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우리 같이 인터뷰 하셨어야 돼요, 처음부터.
2: 아, 영어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저는 아니, 가만히 잠자코 있으려고.
1: 와, 진짜. Beautiful. 최양석 and 이효주님, No Worry Blues. 진짜 어떤 이 즉흥적인 어떤 측면이나 그런 두 분의 호흡 같은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와,
1: 제가, 이런 분위기를 참 원했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흔히 외국인들 보면 Do you have the blues? 그런 당신은 블루스를 갖고 있냐? 아니면 당신은 블루스를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0: 하다가 You got the blues라는 얘기를 상대방이 한 적은 있어요.
1: 네. 그래요? 아, you got the blues.
0: You've got the blues, man.
1: You have the blues.
0: 네. 네. You have the blues. You got the blues, man.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사람은 리듬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목소리 밴딩이나 이런 밴딩의 개념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밝음과 중간에 그 블루스적인 우울함이라고 안 할게요. 약간 좀 그 묘한 블루스 감성. 그러니까 새드가 아니라 블루한 감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그거를 그게 어떻게 규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1: 효진님 같은 경우는 이 밴딩이나 이제 피아노는 그런 게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되게 블루스적인 연주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어떤 연주가 약간 블루스적인 연주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이런 질문 제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2: 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냥 블루지하다라는 거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걸 포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밝은 것 같지만 그냥 마냥 기뻐서 해맑은 게 아니라 뭔가 그 어떤 힘듦이나 어두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밝은 어떤 그런 측면을 표현하는 게 블루스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1: 두 분의 As I was hearing your playing 약간 저는 그 가스펠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또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스펠이 이 블루지 하면서도 굉장히 좀 희망을 주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스펠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진다.
0: 이 노래가 좀 가스펠적인 노래. 가스펠 블루스를 지향한 노래고 블루스는 여러 가지 이게 뭐 부두적인 블루스도 있겠고 그다음 좀 가스펠적인 블루스도 있겠고
1: 상반된 블루스네요. 부두적인.
0: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또 원론으로 되는데 그 You have the blues 뭐 말씀하셨으니까 Do you have a blues 말씀하셨으니까 실제적으로 블루스는 아까 리듬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블루스는 춤곡이었어요. It was dancing song for dance. 흑인의 노예들이 조그만 오두막에서 춤을 추는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느리더라도 지금 그 No Worry Blues가 슬로우 송이잖아요. 근데 우리 진행자님께서 어깨 춤을 추셨거든요. 저는 그게 블루스라고.
1: 아하. So I have the blues too.
0: Yeah.
1: Yes.
0: Yes. You got the blues,
1: We all got the blues, man.
0: I got the blues, man.
1: 근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할 것 같아요.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판소리를 한다 하면은 그게 뭐 완벽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뭔가 이제 어쿼드해 보이고 뭔가 좀 그 어설프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기 문화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 블루스 음악을 추구하는 분으로서 일단은 그들의 음악을 먼저 배우는 게 맞는 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설플 수밖에 없는데 이 최양석 씨나 두 분의 이제 연주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음악으로 이제 소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질문

0: 별로 한 사람이 없어요.
1: 저희가 사실 블루스 스페셜이라고 해가지고 블루스 한국 뮤지션들을 이제 한번 조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없을 수는 있어도 정말 실력자들은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많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 듣기 전에 네. 두 분이서 어떻게 처음에 연주하게 되신지 굉장히 궁금한 게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효진님.
2: 그 최양석 보컬님을 먼저 네. 그 팀을 만들어서 하고 계셨고
1: 부기몬스터.
2: 저는 네. 네. 네. 부기몬스터라는 이름은 있기 전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딴 데서 이렇게 그냥 음악 배우고 다른 블루스 팀도 해보고 했었는데 블루스 재밌다라는 생각만 좀 가지고 있었었어요. 근데 처음 어떻게 누가 소개를 해줘서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요. 작은 네. 클럽에. 근데 혼자 그때는 네. 기타 치면서 하모니카도 불면서 공연하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네. 제가 듣고 완전 이렇게 와. 완전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도 그 포인트에서 확신을 가졌던 게 우리나라에서 블루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커버를 하는 건 괜찮지만 한국말로 블루스를 했을 때 별로 느낌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네. 마침 또 저 이렇게 또 건반으로 해주시고 네.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1: 두 분이 항상 같이 연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3: 핵심 거의 1집 때부터 변화 없는 가장 그리고 곡도 같이 네. 쓰고 네. 전체적인 거를 전부 다 나누는 멤버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마이크를 처음부터 주시지?
3: 그렇게 말이에요.
1: 그래서 제가 두 분에 대한 또 질문 좀 더 있는데 그러면은 곡을 한 곡 듣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This song is from the latest 2026년 7월에 발표하신 Human Scramble이라는 앨범의 곡을 하나 이제 음원으로 듣고 올 예정인데요. I Be With You라는 곡인데요. 짤막한 설명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곡에 대한.
3: 이거는 이 노래는 한국말로 한번 나왔던 노래예요. 근데 약간 그 어떤 우울증이 걸렸던 어떤 분이 항상 그 친구가 걱정돼서 사람들이 옆에서 친구들이 붙어 있었대요. 그 친구 옆에. 그래서 극복을 했대요, 우울증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난 이 친구들한테 난 빚을 갚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연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거를 영문으로 바꾼 노래입니다.
1: 원래 제목이 그럼 한글이었어요.
3: 있어줄게요입니다.
1: 있어줄게요.
3: 네. 이제 내가 있어줄게.
1: I be with you.
3: 원래 I'll be with you였는데 네. 거기 그 미국의 엔지니어가 네. 제가 미국의 로얄 스튜디오라는 데서 했는데 그 엔지니어가 그냥 아비 위디로 하더라고요.
1: 약간 좀 뭔가 있어 보이네요, 더.
3: 그렇죠.
1: 네.
3: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이름을 그냥.
1: 의도된 아비. 약간 그런.
3: 네.
1: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양석과 부기몬스터 4집에 수록된 곡 I Be With You 듣고 오겠습니다.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Welcome back to TBS EFM 101.2/101.3. We are with the blues musicians Chang Sung Nim and pianist. 우리 피아니스트 분께 그 닉네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1: 삼치와 이길이에요. 삼치예요.
0: 삼치. 삼치.
2: 네.
0: As in fish 삼치요?
2: 맞아요.
0: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최양성님과 삼치님의. 와. 저는 이제 그 미국의 뭐 데이비드 레터맨이나 예전에 코난 오브라이언 쇼 보면은 뒤에
1: 네,
0: 그 밴드
1: 있었죠.
0: 있잖아요. 그래서 와, will be wonderful to have a 비록 라디오이지만 이런 밴드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I have that today. 너무 좋네.
2: 아침부터.
0: 뭐 이렇게 개인적인 약간 사심을 채우는 약간 방송인 것 같아요, 지금.
1: 이거 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0: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이제 그 마지막으로.
1: 아, 잠깐만요.
0: 네네.
1: 피디님, 기타 네. 쳐주시면 안 돼요, 같이 잼?
0: 아, 제가요? 아, 근데. 이게 잠시만요.
1: 알겠어요. 다음번에 해주세요.
0: 아니 아니요. 이게 이 앰프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통기타를 가져와 볼게요.
1: 네.
0: 이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2: 지금 A 키라고
0: A요. 제가 이게 이제 올드 3익이거든요. 이 기타가. 그래서 제가 쓰레기장에서 줄 쓴 기타라는.
2: 와우.
0: 항상 그런 말을 하는데 소리는 나쁘지 않아요. It was 90년대 이제 만들어진 3익 기타인데
2: 완전 블루스용.

0: 부끄럽네요.
1: 어, 너무 좋아요. 이거 그냥 방송하지 말고 이거 계속하자. 여러분 지금 TBS 라디오. 헤이.
2: 아, 지금 불도 꺼지고 계세요.

0: 계속 치시면 돼요. 지금 추석을 앞두고 블루스 음악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진행자 중에서 한춘호 형과 어깨를 나란히는 우리 진행자 PDD
1: 우 이게 액션이 너무 높아서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0: 이걸 드릴까?
1: 아니. 그럴 순 없죠 제가. 난 이 와. 근데 너무 영광이네요.
0: 무슨 말씀이요?
1: 죄송합니다. 강제 종료.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예. Yeah, 진짜 제가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항상 꿈꾸고 있긴 했어요.
0: 아. 아, 저 그거 우리 맨날 불러 주세요. 우리 맨 야, 매일 출근하죠, 여기.
2: 네, 올게요.
0: 뒤에 백밴드래요.
2: 네. 큘러브처럼. 네.
0: 그렇죠.
1: TBS에 정상화 되면 제가 첫 번째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예, 옛날에 박제됐습니다.
0: 우리 자니 카슨쇼 이런 것처럼 뒤에서. 네.
1: 와, 그게 항상 너무 재밌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음악도 좋지만 그 백밴드 분들이 또 입담이 굉장히 좋으세요.
0: 그렇죠.
1: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 마디씩 해요. 그러니까 이 리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참치 삼치님 때
2: 맞습니다.
1: 참치
2: 편하게 불러주세요. 삼치나 참치 상관없어요.
0: 참치 갑자기 먹고 싶네.
2: 진배 없습니다.

0: 점심에 참치 어떠세요? 청취자 여러분, 아무 갑자기 참치가 먹고 싶다. 참치에 먹고 싶지 않아요? 스시? 아, 배고파. 참. 네, 죄송합니다.
1: 와, 너무 재밌습니다.
0: 약간 ADHD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2: ADHD 블루스.
0: 아, 그래요. 열이
1: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있는데 그 4집 앨범에 이제 곡을 이제 들었는데요. 현지에서 녹음을 하셨습니다. You record this fourth album in a studio called Royal Studio in Memphis.
0: Yes.
1: 근데 거기 보니까 artists like Al Green, Buddy Guy, John Mayer 그런 분들이 녹음하시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비쌀 것 같은데요.
0: 한국보다 쌉니다.
1: 아, 정말이야.
0: 와, 우리나라 한국보다 제일 싸다고요,
1: 진짜요?
0: 예, 우리나라 제일 비싸요.
1: 오, 굉장히 샤킹한 그 사실이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아니, 잔 메이어가 녹음했는데요.
0: 네,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네. 그 펀칭이라고 하죠.
1: 네.
0: 그 펀칭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릴테이프 펀칭이라고 하죠. 이거
2: 편집하면서
0: 편집하고 하는 거.
1: 네네네, 이렇게 그. 오버더빙, 그러니까 그 파트를 녹음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 뭐 중간에 이거 다시 칠게요. 네네네네. 중간에 잘라서 집어넣고 약간 좀 에디팅하는 거.
1: 네.
0: 뭐 미국 친구들은요, 네. 기본적으로 원테이크예요. 라이브 원테이크.
1: 아하.
0: 노래 부르면서 네. 마주 보고 원테이크. 네. 우리 할 때는 둘이 마주 보고 있었지.
2: 네.
0: 마주 보고 원테이크 한 번에 가기 때문에.
1: 네.
0: 네, 딱 한 번에 끝내고.
1: 그렇군요.
0: 네, 그다음에 이걸 조정해서 딱 해서. 예, 그 레코딩 이게 가격이
1: 네.
0: 1,200불 하루 종일.
1: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와.
0: 근데 그 안에 네. 믹싱을 우리가 음악하면서 믹싱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딱 끝. 줘요.
1: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아, 거기 좀 찍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약간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거네요. 그죠?
0: 그럼 좀 프로포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1: 그러니까 강제로 그렇게 원테이크로 할 수밖에 없는 네. 분위기인 거인 거네요.
2: 맞아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1: 그럼 두 분이 같이 가서
2: 네네.
1: 아 원테이크로
2: 몇 명 더 같이 갔었어요. 저희 네. 뭐 트롬본 멤버랑
1: 아 해서.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서 라이브로
0: 네.
1: 그냥 같이 그러니까 뭐 트랙은 따로 하셨겠지만 그렇게 녹음하신 거예요.
0: 그렇죠. 네. 라이브로.
2: 아, 트랙 딱. 아, 그렇죠. 트랙은 다르지만 같은 네. 공간에서 같은 네.
0: 쳐다보고 아, 열린 그 오픈된 타임. 공간에서.
1: 아, 그렇군요. 아까 그 분위기를 잠깐만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제가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스튜디오 현장에.
0: 그러니까 이렇게서 딱 있다가 네. 딱 있다가 사실 그 노래 네. 거기서 녹음한 노래들이
1: 네.
0: 전날 작곡이 끝난 노래예요.
2: 그런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1: 즉흥성이 장난 아니네요.
0: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네. 예를 들어서
2: 비건?
0: 비건이 비건을 어떻게 쳤더라? 말을 해요 이렇게 거기 미국 물기모스도 미국 멤버가 있거든요.
1: 네네.
0: 야 너 왜 갑자기 한국말로 하면 너 왜 갑자기 그걸 안 먹냐? 너 왜 고기를 안 먹냐?
2: 같이 하시면 돼요.
0: 네. 왜 고기를 갑자기 안 먹냐?
1: 저 고기 좋아하는데.
0: 아 그래? 나 고기 끊었어.
1: 그러면 베지테리안인 거네.
0: 비건이야.
1: 와 심지어 비건.
0: 뭐 이런 식으로.
1: 아,
0: 너

0: less standing 뭐지?
1: less man
0: standing dying alone.
2: 보니까 약간 그 이게 C 키인가요 지금?
0: 원 키예요.
1: 네, C.
2: 아,
1: 네.
2: 아, 원 키 그냥 한 코드.
0: 한 코드. 네. 원 코드.
2: 그렇군요.
0: 그래서 비건보이라는 노래가 그쪽 그 스튜디오 그 알그린 스튜디오 로얄 스튜디오 네. 그 사람이 자기가 들은 원 코드 노래 중에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2: 아 정말요? 그 굉장한 컴플리멘트네요. 네, 그래서 왜냐면 잔메어도 봤을 거예요.
1: 네, 떼창 부분이 있는데 그 엔지니어 분도 와서 같이 부르셨어요.
2: 진짜요? 네. 와.
0: 그분이 제일

0: 유명한 건존 메이어 이거보다
1: 네.
0: 업타운 펑크를 했죠.
1: 아, 그래요.
0: 브루노
1: He's
0: 마스.
1: talking 부 미첼
2: 네,
1: 그 프로듀서
2: 맞아요.
1: 말씀.
2: 맞아요,
1: 아, 부
2: 맞아요. 네.
1: 미첼. 예. 그렇군요. 대단한 컴플리먼트를 받으셨는데, 와.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녹음을 하는 이유가 있군요, 그죠? 그런 약간 모조가 분명히 있군요, 그죠?
2: 맞아요.
0: 그 꿈을 꾸잖아요.
1: 네.
0: 저는 계속 일을 하고 그 꿈만 꿨어요. 어떻게 될까? 내가 음악으로 할수 있을까?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점점점 이루어지는데 목표를 잡으면 그러니까 꿈을 꾸잖아. 로얄 스튜디오에서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꿈을 꾸고 알덴트 스튜디오 하고 있어요. 그 전에 했던 건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게 하나씩 제가 이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2: 다음 꿈도 얘기해 주세요.
0: 다음 꿈은
2: 미국 투어.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멤버들이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저이 이효주 씨하고 베이스만 데리고 가서 미국 투어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아,
0: 네.
1: 그렇군요. 와.
0: 아, 트럼프도 얘기해야 된다.
1: 너무 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서,
0: 네.
1: 근데 제가 다음 곡을 먼저 꼭 들어야 될 노래라서, 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Sweet
2: 네.
1: My Life.
0: 네네네네네.
1: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We had a guitarist 박주원 씨 in the studio, and you know,
2: 와우.
1: Sweet My Life은 원래 박주원 씨의 Sweet Amore라는 연주곡을 그 가사를 붙이신 거죠.
2: 맞아요.
0: 네네네.
1: 네. 그곡 너무 듣고 싶은데,
0: 네네네네네.
2: 라이브로 하나요?
1: 네. 서로 모르셨어요?
0: 내가 문자로 보내줬어.
2: 알겠습니다. 갈까요?
1: 네, 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저 일어났어, 지금. 일어났다. So good. 5616님께서 스튜디오 분위기가 연상이 되면서 너무 좋아요. 라이브 무대가 열리는 곳에 마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뽀글님께서 여태까지 온 게스트 중 저는 최애입니다. 음악은 이렇게 해야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멘트이긴 합니다.
1: 일단은 우리 박주원은 일단은
2: 이겼다는
1: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두 분 친하셔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일단은 네. 여러 음악으로도 음악은 분위기로 음악은 그 친구 음악의 신이죠.
2: 근데 둘이서 인생 내 컷도 찍고 그렇게 그 정도로 친한 사이기 때문에.
0: 인생 내 컷까지 네, 진짜.
2: 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0: 쿨피스님께서는 청혼가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방금 들으신 거?
1: 이게 이제 그 제 인생을
2: 사계절로
1: 생각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 네. 시절, 청춘, 네.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가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을에서 원래는 초가을 낙엽밟으면서 이게 가사를 중간중간에 바꾼 게
2: 점점 나이가 들어가셔서
1: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감정이 바뀌어서 살짝 바꾸면서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겨울 내가 살고 싶은 겨울 네 그래서 사랑 얘기가 분명 있죠.
0: 와 가사도 너무 잘 쓰시고요. 와 엄마 복숭아님께서 ADH 블루스 저 삼치님 너무 좋아요. 삼치님도 그러니까 팬이 어떤 그 개별적인 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1: 지금 그게 아니라 삼치와 이길이라는 삼치의 밴드가 네네 삼치와 이길하고 있어요. 오, 유명합니다.
0: 여기 삼치와 이길
1: 이길이
0: 네
1: 동생 이름이 이길이.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자매 밴드를 하는데 여기 어디에 지금 로고송으로 쓰이고 있죠 노래가?
2: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
0: 아 정말요.
2: 일구가 왔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그 아무 로고송이나 못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1: 아,
0: 왜냐면 저희는 제가 로고송 쓰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신경 제가 오케이 할 수 있으니까.
2: 네. 근데 최일구님의, 아니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0: 와 제가 질문 드릴 게 좀 몇 개 더 있는데
2: 네.
0: 제가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보통 이제 라디오 저희가 57분에 끝나요. 근데 네. 모든 곡들은 마지막 곡은 fade out이 돼요. 완전하게 fade out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플레이 되는 곡은 없죠. 언젠가 저는 밴드가 연주를 하면서 저는 fade out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감히
2: 네.
0: 여쭤봐도 될까요?
1: 그럼요.
0: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냐면 굉장히 열심히 지금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을 지금 이제 기획을 서울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 사실 저도 최양선님을 처음 본 게 코로나 때 그 페스티벌을 그 온라인으로 하셨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제가 그걸 집에서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거든요. 어떤 페스티벌인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어요?
1: 서울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은 우리나라에서
2: 유일무이
1: 9년 9년째 이어준 그래도 전통 있는 페스티벌이고요.
0: 네.
1: 이번 11월 20일 날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0: 11월 20일 날.
1: 네, 22일이요.
0: 네. 네, 어디서
1: 하나요? 하루 동안 네. 홍대에 클럽 세 군데를 해서 이번에는 크게 안 하고 그렇게 클럽에서 세 군데서 하는 그 국가 지원이 끊기고
0: 그렇군요.
1: 저희를 국가 지원이 너무 잘 도와주셨던 우리 한겨레 네. 신문도
0: 네. 네.
1: 그 끊기게 되고
2: 갑자기 힘든 얘기.
1: 그래서
0: 예, 블루스 약간
1: 돈이 없어서
0: 연주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블루스 이렇게
1: 깔아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클럽 사장님들이 그럼 네. 우리 클럽에서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
0: 진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네. 게.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블루스 뮤지션들 피처하는 그런 코너를 몇 번 했었는데 반응들이 너무 다 좋으셨어요. 와 이렇게 실력 있는 블루스 뮤지션들이 많은지 몰랐다라는 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꼭 이번 페스티벌에 가시길 바라겠고 한번 제가 임박해서 한번 더
2: 네.
0: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저 죄송합니다.
0: 네.
1: 부탁 한번 드릴까요? 저 홍보 좀 해도 될까요?
0: 네, 무슨
1: 10월 24일.
0: 네. 네.
1: 24일 맞죠?
2: 네.
1: 홍대 무신사 게러지에서
0: 네.
1: 최양석과 부기몬스터 2년 만에 단독 공연을 오. 앨범 발매 공연을 네.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 라디오에 청취자를 네. 위해서 네. 10장 정도 초대권을 해도 될까요?
0: 오, 너무 좋죠.
1: 네.
0: 네. 와.
1: 그리고, 네. 네. 가능한가요?
0: 당연히 가능하고도 남죠.
1: 네, 그 부탁 좀 드리고 270석인데 네. 30장 나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멋진 티켓 이벤트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박해서 그러면은 저희 청취자님들 그러면 초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 지금 3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페이드아웃 되기 전까지.
1: 네.
0: 그럼 어떤 곡으로 페이드아웃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시는 곡이 있다면
2: 저희 이번에 네. 낸 앨범 중에 막다른 길이라고
1: 아야 이 노래만 기억 그
2: 아 그걸 할까요?
0: 네
1: 막다른 길 할까요?
2: 뭐 제목 듣고 골라주세요.
1: 네. 막다른 길로 갈까요? 이 노래만 기억한
0: 막다른 길 어떨까요?
1: 네,
0: 네.
1: 이게 그게 없잖아 디스토션이
0: 아니면 다른 곡으로 하셔도 돼요.
2: 없어도 멋있어요.
1: 아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0: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양성님, 삼치님.
2: 영광이었습니다.
0: 네, 영광이었습니다.
1: 재밌었습니다.
0: 즐거웠습니다.
1: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튀어올게요.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0: 네, 2분 30초 후에 페이드 아웃 됩니다. Let's go!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3: 首尔，我来了。

0: TBS EFM
1: 智慧首尔，首尔生活一站式指南。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4: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2: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What a classic. We are starting off today's program with Otis Redding,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Hope you guys enjoyed this first tune selected by DJ Ba. 사람이 좀 몇 년 헤맬 수도 있죠,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서 좀 쉬어갈 수도 있고요. 일하기 너무 싫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휴가 써서 쉬어버릴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시간들을 무조건적으로 낭비한 시간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Not every delay means you are behind. Sometimes you're just taking a different route or moving at a pace that actually fits you better. Maybe you needed that time. Life isn't a race with one finish line, so maybe we can give ourselves a little more room, a little more break. And in the end, we all live through our own point of view anyway, right? We all live with our own lenses. We're quite subjective to our lives, aren't we? 어쨌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건 우리 주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And we are about to face that long break, Morning Groovers. Not so long, actually. We have 4 days of Chuseok holiday coming up very soon. 추석 연휴가 이제 곧 시작이 되잖아요. 이 주어진 시간. 뭐 만약에 쉬시게 된다면 또 푹 쉬시고 즐겁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one. Good morning! 여러분들 좋은 아침, 상쾌한 아침, 기분 좋은 아침인가요?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 가능하세요.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Oh my gosh, I forgot to invite T봉이. T봉이를 안 데려왔네, 제가. 여러분들, 좀 시청하시다 보면은 T봉이 조만간 제가 소환해 올게요. I think he's still sleeping. 좀 T봉이가 나태해졌는지 아직 자고 있나 봐요, 여러분들. T봉아, 일어나! T봉이 좀 이제 뭐 눈곱 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So T봉이 is just waking up at this moment. So please wait for T봉이. And in a minute, you will be able to see T봉이 in the studio with me, seated next to me. 제 옆에 T봉이 곧 볼 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Alright,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우리 제임스 모닝 그룹어 정말 일찌감치 출첵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막 감동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어요. Thank you. And Ben Sparrow, always tuning in. Very consistent, our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Ben Sparrow, listening from Europe.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 oh, he's doing it up these days. 호박맨 모닝 그룹어 최고시고요. 우리 Rock'n'Roll! Dr. Paper 모닝 그룹어, 그리고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그리고 코코 모닝 그룹어도 오셨습니다. 모두 모두 너무너무 반가운 아침이에요. 행복한 아침이죠? 우리 조국 모닝 그룹어, 우리 배승반장님이시죠? 굿모닝입니다. 저는 오늘 물량이 너무 많아서 6시에 출발해서 이제 첫 집에 도착했어요. 망했습니다. 유유. 청취 모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Now, we are really excited about this 추석 break, but for someone like our 배송 반장님 who has

0: to make a lot of deliveries. Yeah, it's their busiest time ever. 우리 좋은 모닝 그룹은 정말 바쁜 시기일 텐데요. 정말 화이팅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너무 물량 많아가지고 정신 없으시겠다. 부디 잘 버텨내시고 힘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일찌감치 오셨군요. 하피 추석. 까꿍 썸머 누나. 으악 티봉이 어디 갔어요? 귀염둥이 티봉이 어디 있어요? 데리고 와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somebody's really impatient about 티봉이. 아 죄송해요. 티봉이 뭐 제가 죄송할 건 없죠. 자기가 늦잠 잤는데 그죠? So 티봉이 is the one who has to feel sorry because he's the one sleeping late. 도대체 이렇게 나태해질 수가. 아침 7시가 됐는데도 자고 있다? 제가 안 데려와 놓고서는. Morning Groovers, I am so happy to read out your messages. So continuously make me happy by sending in your messages. 계속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실래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굉장히 방법은 심플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send us your text messages, everyone, along with your song requests as well. DJ Boz.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s. 여러분들의 신청곡 또 셀렉트해서 적당한 시간에 우리 바구니 팀장님께서 틀어주실 거예요. 서프라이즈 느낌으로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괜찮죠? And if you happen to be tuning in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always for free. Okay, got that, everyone? Remember? Okay, 이 정도면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닝그루버들 잘 이해하고 외우셨다면 Shall we listen to The most amazing commercial 선전 듣고 올게요.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ime to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ime for our daily segment MG Q&A, everyone. Morning Groove question and answer. Now here goes today's question. Today we have a little bit of a balance game again, Morning Groovers. 오늘은 또 밸런스 게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성향 조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Okay. 오늘의 질문은요. 내가 친하지 않은 상대방 치아에 고춧가루가 껴있는 걸 보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하시나요? 너 치아 2층에 불났어. 이것도 되게 늘크크 말투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늘크크 영크크 해가지고 제가 좀 대었어요. 제가 해놓고 제가 대었는데 보통 불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Anyways 이렇게 불이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말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시는지 궁금했습니다. So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the teeth of someone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okay? Do you tell them or pretend that you didn't see anything? What do you do, Morning Groovers? It really depends on the characters.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반응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So what do you think I would react? 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너 입에 고춧가루 꼈잖아. 진짜 웃기게 생겼다, 너. 이럴 것 같으세요? So do you think I would make fun of that person in front of everybody else and be like, hey, you have that red pepper stuck on your teeth. Can you see yourself right now?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You're horrible. 여러분, 방금 발연기가 느껴졌죠?

제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제가 그러겠습니까? So my reaction would be something like, I would tell that person actually. I wouldn't just pretend I didn't see anything. I would actually tell that person, but in a very, very private way. 뭐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 무리가 있어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고춧가루가 내 눈에 거슬린다 이러면은요. 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거예요. So I would make some action so that I can grab that person's attention. And once that person looks at me, I would be like pointing at my teeth so that that person can notice that they actuall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근데 제일 이렇게 치는데 쟤 뭐해? 이렇게 하면 좀 민망하긴 하겠죠. 난감하고요. 아니면은 I would just toss them over a hand mirror. 뭔가 손거울을 이렇게 건네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안 들키게 막제몸 이렇게 제스처 바디 랭귀지를 하면서 얘기를 할것 같아요. 이게 더 티날까요? 어쨌든 저는 최대한 티안 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So I would just try my best to pretend that I didn't see anything, and I would find a way to privately connect with that person so that I can tell them indirectly that they have something stuck in their teeth. What about you guys?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떤 편?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let's now listen to a song. Ooh, we are listening to a lot of good classics today. Here is Aretha Franklin, I Say a Little Prayer.

Alright, 하진님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상쾌한 아침입니다. So today feels extra refreshing. I don't know why, but maybe it's because of the weather and clean air. 날씨 좋고 공기 하나만 좋아도 이렇게 사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You know, to be happy, maybe all we need is some good air and fresh weather. So get outside, everyone. Don't stay home and enjoy this beautiful, beautiful day. Alright, so back to red pepper on our teeth. 고춧가루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상대방 안 친한 사람 치아에 고춧가루 껴있으면 여러분들은 보면 말해주나요? 못 본 척하나요?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someone's teeth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do you tell them or do you ignore them?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저는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So I would just ignore and pretend nothing happened. 근데 이게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나중에 친구가 야! 거울 보고 시컵하면서 나 얘 이렇게 고춧가루 꼈는데 왜 얘기 안 했어? 이러면서 So after all this conversation that we shared, you mentioned nothing? 이렇게 좀 탓하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저. 저는 친구가 저 배려함 다치고 모른 척 해주는데 하루 종일 껴져 있으면은 약간 오씨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말 안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못 봤다고 하면서. 오늘 아이들 데리고 잠실로 놀러 갑니다. 직업체험 놀이 공간을 너무 좋아해서요. Okay, another person who would just pretend that they didn't see anything. Maybe saying that they didn't see anything. 아, 꽤나 또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상대방이 좀 민망하긴 하겠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Unless they have this giant paper stuck on their teeth, right? 엄청 큰 고춧가루 때문에 뭐 이를 가릴 정도는 아니면은 웬만하면 뭐 작은 고춧가루, 오케이! 이러면서 넘어가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Looks like you have a lovely plan for today. 잠실에서 직업체험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군요. 아이들과 또 즐겁고 신나는 시간 보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9087, 굿모닝입니다. 저는요, 친하든 안 친하든 티슈랑 함께 살포시 거울을 건네줍니다. 조금이라도 덜 민망하게요.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짧은 휴가를 떠납니다. 언니가 통 크게 가족 모두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선물해줘서 벌써부터 너무 설렙니다. 꺄! 언니, 숨어진 동생 여기 있는데요? 썸머, 나 썸머도 데려가요. 언니, 저 동생. You have a hidden sister right here. Maybe I can join the business class and go to Frankfurt, eat some sausage, drink some beer. 언니, 언니, 나 여기 있는데 왜 못 봤어요? 정말 너무 부럽다. 독일에서 얼마나 즐거우실까? 날씨 진짜 좋을 텐데. Bensbrough, how is the weather in Frankfurt? 우리 유럽에 살고 계신 벤스브로우님께 좀 물어봤는데

wish someone to actually help me out in this situation. 얼마나 사람이 막 시끄럽게 웃고 막, 아, 정말 행복하다. 막 이러면서 웃고 이러는데, 그 동안, 1시간, 2시간 동안 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도와주길 바라는 심정, 전 있을 것 같거든요. 별초롱짝 모닝그룹어. 굿모닝. 안 친한 사이면 뭐, 모른 척 하기에는 조금 걸려서요. 메모에 적어서 살짝 건네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힘내시고 연휴 즐겨보아요. 차례 지내야 하는 며느리 롤이 있어서 저는 추석이 그닥 즐겁진 않네요. 시댁 친정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마지막 하루는 쉬어야겠습니다. So looks like you have some busy plan ahead for Chuseok. 또 차례도 지내야 되니까 you would spend a lot of time preparing for the food and everything. And after that, you would have one day for you to actually rest and enjoy the time for yourself. 이 날을 위해서 추석을 달려볼까요? 우리 별초롱짝 모닝그룹어. 정말 뿌듯하게 그렇게 추석 잘 보내놓고 그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센스 있으시다. You know, it'll be really nice for you to actually write down on a very, very little memo to tell that person that the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right? 이런 센스. 이게 센스도 어느 정도 발휘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누군가 이해, 안 친한 사람 이해 고춧가루 끼면 얘기한다, 안 한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 will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This is Al Green. Let's stay together.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 출판 해냄.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 깨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영양약품. And now we have a weather report from our listener from Europe. Ben's Burrell says, we expect a heat wave around 30 degrees Celsius next week. Today, Wednesday is fine with predicted highs of approximately 22 degrees Celsius. So got that? 우리 모닝그룹어 독일 여행하시면서 이 날씨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at information. And that is all we have for Europe's weather update. 우리 유럽 날씨까지 알려주는 방송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없을걸요? 우리 반장님, 굿모닝, 하트하트. 지난주에 인테리어 공사 끝나서 드디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사해요. 우후!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 다 준비하시고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막 고를 것도 진짜 너무너무 많잖아요. You need to select so many different things when it comes to making your home renovation. So you have gone through all of that process and now all you need to do is move in. Congratulations. I hope all of those happy things to happen in your new home. 또 새로운 이제 굉장히 또 포근한 집에서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바쁜 와중에 또 이사 준비까지 하시느냐고 정신이 없으셨을 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Now back to our red pepper topic.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the teeth of someone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what do you do?
6: 코코모닝 그룹어, 고춧가루라니. 그 사람을 위해서 얼른 말해줘야죠. 아, 자기야, 오늘따라 자기 입안이 반짝반짝 빛난다.
5: Oh my god, your teeth is extra shiny today.
6: 저 같은 사람한테는 또 안 통해요. 아 진짜? 나 좀 예쁜 것 같아? 이러면서 더 미소 지으면서 웃거든요.
5: So I would give someone extra smile if you make that kind of compliment.
6: Oh my gosh. 맞아. 나 사실 라미네이트 했잖아. 어때 어때? 이러면서 더 부각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텐데 저 같은 사람만 안 걸리면 될 것 같아요. 체육부장님, 우리 체육부장님이 아닌 제육부장님이십니다.
5: Loving these nicknames.
6: 여러분들 닉네임 너무 재밌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모닝그루버들이 우리 오픈채방에 또 오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닉네임 설정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꿀모닝입니다. 출근 중에 신호 대기 중에 인사드려요. 저는 카메라 셀카 모드로 말없이 비춰줘요. 저는 추석 당일과 전날만 쉬고 출근을 해야 하네요. 오늘부터 용인으로 외근 갑니다.
5: Yeah, so just like 체육 부장님, somebody has to work during the 추석 holiday. We don't get that many days off, but we might as well just enjoy that vibe.
6: 여러분들 그래도 바쁜 와중에 가족들과 연락도 하고 안부 전하고 좀 풍성한 그런 추석 연휴 되셨으면 좋겠어요.
5: So what 체육부장님 would do is to put on a selfie mode and show that to the person who has that red pepper stuck in their teeth.
6: 이렇게 되면 뭐야? 셀카 찍자고? 아, 일로 와 같이 찍자. 저 같으면은 또 이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잘해줘야 돼요. 하긴 뭐 셀카 찍고 이렇게 뭔가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뭐 왜 갑자기 뭐 하는데 이러면은 빨리 이거 거울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셀카 화질이 별로 안 좋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보통 셀카 이렇게 들이밀면은 입을 이렇게 좀 다물고 예쁜 표정 짓잖아요. 아 저만 그래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에 뭐가 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어, 왜? 뭐 하는데? 아, 고춧가루 꼈다고! So you would end up telling the person at the end of the day when the person really don't know the reason why you have been putting on that selfie mode and have that camera right in front of that person. So yeah, and at the end of the day, you'll be like, you have that stuck in your teeth. Look at yourself right now in the mirror. 막 이럴 것 같아요. 아, 정말 다양한 이렇게 반응들이 오는 게 참 재밌네요.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입에 고춧가루가 낀다라는 것은. And it actually happens frequently. 우리 한식 러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 안 한 사람 없을걸요? 여러분들 상대방 정말 안 친한 사람이었을 때의 가정이에요. 안 친한 사람 치아에 고춧가루 껴있으면 말해주나요? 아니면 모른 척하나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And even with your song request as well. 신청곡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틀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우리 유튜브 스트리밍 TBS EFM 들어오셔서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Miley Cyrus, We Can't Stop. It's our party, we can-

So go for those difficult nicknames. I will try to read them out loud. 자, 2층에 불났어요 라고 하는 거는요. 30년 전부터 쓰던 말인데요. 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꼈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 2층에 불렀는데 이랬었는데 저는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래서 불? 불이야? 어디? 막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못 알아들어서 왜 불이 났다는 거지? But they were actually referring to my teeth. You know, they would be like, there's fire on the first floor. So they're referring to my teeth. The upper part of my teeth. 그러니까 이런 근데 참 사람들은 해악의 민족이에요. 어쩜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을 지어냈을까요? 요즘 우리 영크크들은 이런 말 안 써요? 너무 재밌는데 왜 안 써요? 영크크들 한번 써봐요. 2층에 불났다. Like how fun is this expression? 또 아 늘크크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들. 예, 재밌는 표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써보고 그러세요. 예?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니들은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어쨌든 이 말투에 찔리는 썸머인데 재밌습니다. 전 계속해서 쓸 거예요. 대화사랑 모닝그룹어. 고춧가루를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작은 고춧가루면 괜히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 또 선배인 동료 콧구멍에 코딱지가 엄청 큰 게 보여서 제가 그거는 망설이지 않고 화장실에 가셔서 거울로 코, 코즌 체크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무지 고마웠을 거예요. So since some people don't really mind red pepper flakes, I don't bother saying anything if it's just a tiny piece. But right before an event where we had to meet a lot of people, I noticed a huge piece of dried mucus in my senior college's nose. So without hesitating, I told them to head to the restroom and check their nose. 아, 진짜 이걸 근데 화장실에 가서 발견한 사람은 진짜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 그냥 어,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그냥 치우셨을까요? 아, 몰라.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만약에 소개팅에서 막 이렇게 좀 큰 고춧가루가 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소개팅 상대한테 말씀하시나요? So let's change the topic. If you were on a blind date and if that someone had those red pepper flakes on their teeth, would you tell them? 딱 소개팅 첫 데이트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데 안 친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Okay, another mission for you. 문자번호 #1013으로 문자 보내서 알려주시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Alicia Keys. Doesn't mean anything.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I hope you guys are spending happy morning with me, listening 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너무 좋죠? 전 너무 좋거든요. And Viable Radio is also availabl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들어오시고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other channel that I want you guys to subscribe is our own channel, TBS EFM Morning Groove. TBS EFM Morning Groove 채널도 구독 같이 좀 해주세요. 공짜잖아요. And that is the channel where I upload the reruns. So if you missed out on our show, if you missed out just a small part of our show, and if you're really curious about what other people said on our show, you can take advantage of that channel. 내가 모닝 그룹을 못 들었다. 아, 앞에 부분 되게 재밌는 거였었던 것 같은데 못 들었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TBS EFM 모닝 그룹 채널 가셔가지고 다시 보기 음악을 다 편집했습니다.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자르고 있다고요. 싹둑 싹둑 이러면서. And we have our open chat room as well. It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니까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TBS EFM Morning Groove예요. 우리 카톡 어플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TBS EFM Morning Groove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닉네임의 우리 모닝 그루버들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거고요. 특히나 생방송 시간에 굉장히 활발하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if you leave messages there, your messages will get introduced as well. 자, 닉네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since we are talking about those nicknames, yeah, I asked you guys to challenge me with those difficult nicknames, right? 우선, 라누이, 제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They have actually corrected me. Lani Etoile입니다. Ah, thank you for that correction. Finally, I get to read this nickname. Lani Etoile.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을 뜻하는 거라고. Oh, look at me learning something new. 이렇게 또 고급진, 고품격 모닝그루버들, 이 많은 모닝그루브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뭐 떠들고 깔깔대고 웃는 줄만 알았죠? 이렇게 좀 고품격의 퀄리티도 가지고 있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이런 고품격 모닝 그루버 덕분인 거죠. 라니 에드왈, 아,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Okay, so this challenge has arrived. Ben Spiral says, I consider the nickname Karch Karchulus Kaskarpolma. Please read them out loud. Ben Spiral Morning Group, 이러실 거예요. Are you really serious? Are you going to do this to me right now? So I believe that this is Hungarian, meaning 이게 무슨 뜻이었죠? 아니에요. Anyway, I will look for it on GPT, okay?

오케이. 요즘에 뭐 AI 있는데 제가 검색해버리면 그만이지. 하하. Come on. This is way too difficult. 이런 건좀 여러분들 아무리 장난이어도 좀 그래요. Okay, Ben Sparrow, I really wish you maintain your nickname just as it is, okay? 우리 새빵머린 그룹어, good morning! 출첵합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새빵머린 그룹어, 반가, 반가. 자, 고춧가루 얘기 다시 해볼게요. 이말 워딩이 왜 이렇게 웃기지? 막 여러분들, 막, 라니 에투알 얘기하다가 고춧가루 얘기해볼게요. 이러니까 좀 웃긴데. This is important, everyone. This is today's topic, okay? So we gotta continue talking about it.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은, 안녕하세요. 저도 출첵. 소개팅 때 대화가 된다 싶으면 이야기하고요. 안 된다 싶으면 긴장도 안 풀려서 이야기도 못 꺼낼 듯 해요. So when you feel like you're able to proceed conversation with that other person on your blind date, maybe you would tell that person that they have red pepper flakes in their teeth. And if the conversation is not going too well, maybe you would get nervous. So you wouldn't tell them. 대화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통하면은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지연 씨, 예, 불났네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 순간부터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떡하지? So, what happens if the conversation won't go on right after, you know, you tell them that the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이게 되게 쉽지 않다니까요, 소개팅 때. 제육부장님, 살며시 냅킨을 건넬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왜요? 저뭐 묻었나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건네주면 닦으라는 거잖아요. So if you give them some tissue, like that would obviously mean that they have to wipe down something, right, on their face or wherever. So they'll be like, okay, what am I supposed to wipe down? What am I supposed to wipe off? 이렇게 생각하다가 혹시 내 이? 이러면서 이제 닦을 수 있겠네. 굉장히 센스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Kim's Fan Morning Group. 태어나서 소개팅이나 미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질문이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소개팅 안 하셨군요. 누구나 다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불찰입니다. 우리 킴쌤 모닝그루버는 자만추 많이 하셔가지고. 패스!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살짝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요. 그 상태로 하루 종일 다니고 집에 가면 민망할 것 같아요. 저는 시댁, 친정이 다 가까워서 내일 음식하러 시댁 가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추석 아침 일찍 다시 가서 차례 지내고 산소 갔다가 근처인 친정 들렸다가 집에 오고 다음날부터는 휴가입니다. Looks like a pretty packed schedule. So you would have to visit your in-laws and your family as well. You have to prepare for the food, but at least you get to have one day for yourself. 이런 패턴 굉장히 또 많으시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양가 집다 갔다가 이제 다음날 하루는 나만의 휴식을 즐기는 시간. So yeah, maybe we needed this time, 4 days of vacation so that we can have some time to visit our family. We don't get to visit our families a lot unless we have a special occasion. So this is the time where you get to do that. And also at the same time, enjoy time for yourself, hopefully. 또 많은 모닝그루버들께서 또 가족도 만나고 또 나만의 시간도 쟁취하시길 바랄게요. 체육부장님, 저는 오늘 저녁부터 시댁에 갑니다. 딱히 오늘은 할게 없고요. 내일부터 전을 붙이겠죠? 남편이 감기 걸려서 많이 도와주려나 모르겠네요. Where is husband 신청해요? 크크크. Okay, so your husband caught a cold, so you don't know whether he's gonna help you making those, food, Korean pancakes for the holiday. 공교롭네요, 되게. 딱 이때 감기가 걸리셨구나. 어떡하겠어요. 괜히 또 음식하면 좀 그렇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아, 그러게요. 마스크 쓰고 도와주셔야죠. 네, 남편분 파이팅! 썸머가 도와주라고 했다고 전해주시고요. 아닌가? 막 괜히 또 많이 아프시거나 이런 거 아니죠? 아프시면 쉬어야죠. 아이고, 아이고. 괜히 조심스럽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또 즐거운 연휴 계획들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음식하면서도 맛있는 음식 즐기시고요. 뜨끈뜨끈한 전 바로 부치고 나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때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저랑 소통하실래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since 체육부장님 has requested this song, we're gonna have a listen to Ray, Where is My Husband?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혹시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해.

이 노래 뭐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Where did I hear this song from? I feel like I know this song.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So the rule is really simple.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곡의 원곡을 먼저 들어볼 거예요. 우리 똑똑한 모닝그루버들께서는요,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리메이크보다는 샘플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today we're going to play the original version of a certain song. It's gonna be a Korean song. You all know very well, I'm pretty sure.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sampled this music, okay?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everyone. And because you guys need some help, I think, I'm going to provide you guys with some hint. 여러분들 좀 힌트를 드릴게요. 만약 맞추라고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Anyway, to reveal the song that we're going to listen to is BB, 최후의 선택. BB 아세요, 여러분들? 90년대 원조 군통령 듀오였는데 BB was the original military idol group of the 90s.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BB의 최후의 선택이라는 노래 딱 제목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헷갈리시죠? 헷갈리시면 제가 이 BB 최후의 선택을 샘플링한 가수에 대한 힌트를 드릴게요. So if you're a little confused, I will give you the hint right away. 자, 이 샘플링한 가수가요, 초반에는요,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추후에는 발라드, 황태자, 이런 별명으로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뭐 사실 90년대 발라드 황태자 이거 되게 좀 자주 불리는 닉네임이었긴 했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황태자가 맞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 꽃미남이셨거든요. 그리고 매실 음료 광고하면 이분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리고 예전에 드림팀 프로그램에서 완전 그 체육 에이스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죠. So he was one of Korea's biggest ballad stars around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He was often called a ballad prince in Korea back then. 이 힌트를 제가 드렸는데 혹시 우리 감독님 떠오르시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시겠나요? 아신다고? 오, 오케이, 그럼 성공이에요. 이제 감독님만 이제 아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BB의 최후의 선택, 샘플링한 가수, 이분이 누구인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send us your answer and take a guess who sampled the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This is 최후의 선택 by BB.

That was PB with 최후의 선택. 약간 노래 저처럼 부르지 않아요? 바라바바바바밤. 약간 제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Somehow it sounded similar to me. 우리 테테파파님께서 셔츠를 휘날리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세요? 아, 맞네, 맞네, 맞네. 이 춤이 안무가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빠라바바바밤 하면서 이 가수가 이 가죽 자켓을 막 이렇게 날리죠. 여러분들, 가죽 자켓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It is season for some leather jacket where you have to flip it up and say 빠라바바바밤, 빠라바바바밤. 양구양구 모닝글로벌. 아니, 이 노래가 리메이크였다니? 놀랍네요. Surprise, surprise, giving you all these different kind of surprises on Morning Groove. 이게 모닝글로벌의 매력이거든요, 여러분들.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매일매일이 서프라이즈입니다. 정답들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4989 New Morning Groover gave himself some challenge. 신승훈? I believe. 바라바바바밤. Did 신승훈 ever covered this song? 커버했으면 좀 잘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니까 안정감 있게. 아, 빠바바바바밤, I believe. 그리고 4989 모닝그룹께서 재도전을 하셨습니다. So they sent in the answer again. 조성모라고. Oh, finally we're getting some answers. 0076. 또 신규 모닝그루버신데 조성모입니다라고. 또 이런 코너에는 신규 모닝그루버들이 등판을 자주 하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굿모닝 처음에는 조성모 하다가 빠라바빠빠빠라 이거 듣고 확신했어요. 퀴즈를 좋아해서 늘 퀴즈 맞히는 재미로 듣네요. So 얼짱님 really enjoys this quiz, this kind of quiz, because every time we give it out, they're always willing to send in their answers. Do you like escape room? 방탈출 좋아하세요? 이런 분들 성향상 방탈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뿌듯함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전 좋아합니다. 웃기키키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얼굴 없는 가수라고 해서 김범수인 줄 알았는데 힌트를 듣다 보니 조성모네요. 이 노래는 익숙한 노래인데 제목을 몰랐어요. 피디님, 모닝그루브님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So first you were confused because of that hidden face singer. You thought that it was 김범수 in the first place. But it's not. It was kind of like common to have this hidden face singers back then, back in 90s. 얼굴 없는 가수 이런 거한 90년대에 몇분 계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얼굴을 드러내시긴 했는데 이게 약간 전략을 그렇게 쓰셨던 거죠. 그리고 그 요즘 AI 막 하고 버추얼 아이돌 얘기하는데 90년대에도 그런 가수 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굴 없는 그런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네. 누군지 아신다고. 근데 전 이름은 몰라가지고. 그런 버추얼 가수도 사실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케이팝 이 가요계는 굉장히 그런 게 빨랐습니다. 90년대에는 정말 많은 것, 사이버 가수라고 하죠. 아, 아담, 맞아요. 사이버 가수 아담. 그러니까 요즘 AI 하죠? We had cyber singer Adam back then. 하! 이렇게 또 기술이 앞서간 우리나라 가요입니다. 우리 닥터페이퍼

0: And Lee Kyung-sup, the composer, reused the melody from Choi Sun-taek with lyricist Lee Seung-ho, who wrote entirely new lyrics. And when Dajim was released, some listeners accused of copying BB's earlier song because the melodies were so similar, but it was actually officially sampled by Lee Kyung-sup. 너무 재밌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비비 노래 아니야? 이러면서 막 비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샘플링을 한 곡이 되었던 거죠. Kim's Fan Morning Groover, 비비 누님들, 하늘 땅 별 땅 너무 좋아요. 비비의 유니지님의 2AM 창민 씨의 이모로 유명하시죠? 라고 이렇게 깨알 정보까지 주셨습니다. 야, 하늘 땅 별 땅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하늘 땅 별 땅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군요. It was one of their signature songs back then, right? 비비의 대표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깨알 정보까지 보내주시는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여러분,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코너예요. 제가 정보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정보를 드리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Look at us sharing all these kind of different information on music. All right, everyone, it is time for us to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not the original track, actually the sampled track, 조성모 version, 다짐.
1: Girl, I gave my heart and soul to you, and dedicate my life to you, but you let me down, and I'm gonna let it all go.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맛있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Wednesday, September 23rd. Good morning, everyone. I'm Summer, and here with your weather forecast for today. Today is Chubun, when daytime and nighttime are nearly the same length. We will enjoy clear autumn skies and clean air across the country, but there will be a noticeable temperature swing between the cool morning and the warmer afternoon. The morning will feel pleasantly cool, but temperatures will rise by more than 10 degrees during the day. In particular, western parts of the country could reach around 30 degrees Celsius, making it feel a little warm in the afternoon. Daytime highs are expected to reach 29 degrees Celsius in Seoul and Daejeon. Farther south, Jeonju will climb to 30 degrees Celsius, while Busan will reach around 27 degrees Celsius. And starting tomorrow, we are heading into the four-day Chuseok holiday. On Chuseok Day, skies are expected to turn quite cloudy, so it may be difficult to get a clear view of full moon. Rain is then expected to begin across the central region at night and spread nationwide on Saturday.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3.3 degrees Celsius. That wraps up today's weather. Take care and enjoy the rest of your day.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쉐어의 노래가 제가 고 이때였나? 그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53세 늦은 나이에 참 대박이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Of course, Cher is the legend. Yeah, she's doing it up. She's been always on the scene. Singing music. 채연은 진짜 레전드, 정말 참 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she was the first singer to ever use auto-tune back then. 이 auto-tune. Do you believe in love after life? 이 부분에 그 auto-tune이 들어가는 게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이 auto-tune을 아마 최초로 쓴 가수였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봤을 때 나왔었거든요. And she even appeared on a movie, 그 뭐냐, Mamma Mia? 거기에도 나왔었고, she appeared in Mamma Mia and she was still doing it up. She looked fabulous still. 아, 근데 하긴 Mamma Mia 영화도 나온 지가 꽤 되긴 했네요. 근데 거기에 나온 Cher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Anyway, legend is legend.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자꾸 닉네임 얘기를 하시는데 닉네임 하면 호박맨을 호빵맨으로 부르신 피디님이 생각나요. 머리도 뜯어서 준다던 호빵맨이라고. 근데 진짜 영어로 H-O-B-A-N-G-M-A-N 호빵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호빵맨인가? 이러면서 호빵맨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호빵맨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Yeah, I'm a huge fan of 호빵맨.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거예요. I was immediately really excited to see that nickname. I was like, oh my gosh, this is 호빵맨. We finally have 호빵맨. 이러면서 어렸을 때 꽤나 충격적이었으면서도 그게 인상 깊게 각인이 됐나 봐요. 길 가다가 배고픈 친구 있으면 본인 머리를 뜯어서 주고 그게 어떤 공장에서 할아버지가 교체를 해줘요. 호빵맨이 여기저기 다 뜯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할아버지가 동글동글한 새 얼굴로 교체를 해줍니다. 뭐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괴하긴 한데 이게 되게 귀여운 캐릭터라서 또 막상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Yeah, it may sound a little harsh and violent, but it's actually not when you actually watch that comic series. 호빵맨 너무 좋아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세균맨도 좋아하고 식빵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머리를 이렇게 깻잎머리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식빵맨이었었어요. anyways, 서비모닝 그루버. 굿모닝, 오늘 연차라서 지각했네요. 알바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조성모의 괜찮은 거니 to heaven 듣고 싶어요. 뮤직비디오 정말 최고였는데. So everybody, listen up. We have late 알바생 over here. 여기 지각생 있어요. 여러분들 주목!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지각 안 하신다? 아, 근데 연차니까 얼마나 즐기고 싶으시겠어요, 오늘 하루를. You might want to enjoy your day and do something better listening to Morning Groove. 아니시겠죠. 항상 열일, 열 알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There was something really special about the music videos back in the 90s and early 2000s was that they would invest tremendous amount of money on a single music video. They would cast those renowned actors and actresses and make the music video like a 10-minute movie.
뭔가 영화처럼 정말 스케일도 크고, 이 조성모가 딱 그거잖아요. 막 전쟁터에서 막총 쏘고, 막 탱크 나오고, 막 신민아 씨 나와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It was like a whole set of movie. 이게 굉장히 몇억이 막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뮤직비디오 굉장히 고퀄입니다. 아, 90년대는 정말, 어떤 한국 가요계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던 해라고 생각을 해요. 막 테크노도 나오고, 사이버 가수 아담도 나오고. We had a little bit of everything back then. We had idols. We had everything, you know? 그렇게 해서 케이팝이 탄생하는 겁니다. I feel very proud to be Korean.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가만히 있어보자. 질문이 뭐였지? 만약에 소개팅 남이 마음에 들면 귀엽게 얘기해드린다. 휘날리는 건 꽃가루, 땡땡 씨야기 낀 거는 고춧가루. 유쾌하겠죠? 썸머 누나, 안 봐도 비디오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메이커 신발 신고 극장 가야지. 극장에 선전나면 곤란해.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오빠가 올해 데뷔 40주년이래요. 축하 축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모그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So basically Sunset Morning Groover sent in a whole combination of those elderly words that we mentioned earlier on our show. Actually back then, we mentioned so many of them. 가만히 있어보자. 얘야, 시계에 밥좀 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말투들 너무 많으니까 우리 어린이 모닝그루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If you wanna think, don't just say that, oh, I need time to think. Just say hold still, okay?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when the clock is not working, just say that you want to feed on the clock, okay? 시계가 안 돌아가면은 시계 밥좀줘 엄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유쾌하고 재밌는데요. 우리 이렇게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대 통합. 와, 근데 40주년 진짜 놀랍다. 목소리가 최근에도 막 노래 내시고 막 하시잖아요. He's still releasing songs and he's still having concerts and he sounds exactly the same. Actually, he sounds better. 성대 수술만 하셨을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목소리가 더 좋아지신 거 있죠? 정말 사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뷔 40주년을 축하하면서 So,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이승철 OPPA 오빠 or 삼촌. We're gonna have a listen to 부활 Never Ending Story.

이승철 씨 따라 부를 때못 참을 때는 항상 이 손으로 오른쪽 귀를 막아야 돼요. 박명수 씨가 항상 그렇게 따라하는 것 같은데. But anyways, congratulations to 이승철 celebrating his 40th anniversary. 또 콘서트도 엄청 열심히 뛰시겠네. Marco Polo Morning Groover says, 오늘 좀 늦었네. 오늘만 버티자. Let's all survive today because we have a long holiday that's going to embrace us, right? How exciting. 여러분, 오늘만 좀 버텨봐요. 우린 잘할 수 있어요. 알았죠? We can do this. 건강하자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딱히 명절이 스트레스가 없는 며느리인 듯해요. 간단하게 명절 당일에 식구들 먹을 양 정도로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아침 한끼 먹고 점심 때 헤어집니다. 양쪽 부모님이 가깝게 계셔서 멀리 갈 친정이 없어서 그게 문제이기는 한데요. 시누이들이 오면 오후에는 외식해요. 모두가 편한 명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So you're hoping that everybody to have some restful holiday. Yeah, a lot of people tend to eat out these days on holiday. You know, it is our tradition to prepare food all together at one house, gathering together, you know, preparing food all day. But I think that tradition is slightly changing these days, and a lot of people prefer to eat out. And a lot of restaurants are actually open during the Chuseok holiday. 추석 정상 영업합니다. 이런 간판 좀 많이 봤어요. 웬만하면은 외식들 많이 이제 하는 추세라는 거겠죠. So morning Groovers, wherever you're eating, just try to enjoy it to the max, everyone. 어디서 연휴를 보내시든 누구랑 보내든 이 연휴 나만의 시간 또 소중한 시간이니까 모두들 행복하게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Al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Have a nice holiday, everyone,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next Monday at 7 a.m. for another live broadcast. 다음 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우리 연휴 끝나고 다 같이 만나도록 해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selected by DJ Ba. DJ Ba의 막곡은 무엇인가? This is 이승환, 가족.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holi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5: 버스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위제로 맛있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3: 일양약품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Edward Sharp and the Magnetic Zeros, Home, to get us started. Hey there, everybody. Happy Wedn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Today is September 23rd. Time is 10:06 and 29 seconds. I'm your producer and host,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the FM waves or YouTube through Boinen Radio.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even more,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all our listeners' messages, so please come and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창구가 열려져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또 채팅 룸 열려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program at our reruns. First rerun is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Also, we have an archive channel where you can watch or listen to the show again anytime. You can search for that channel on YouTube by searching the keyword TBS EFM Archive. TBS EFM Archive라고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 보기 또는 다시 듣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릴스나 짧은 영상들, shorts,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Today is hump day and also the eve of the Chuseok holiday. I mean, the usual hump day phrase is, you know, hump day 2905, hump day EQ 영어. 하지만 또 추석 전야에 또 영어를 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So I'm giving you and myself a day off in terms of English education. 추석 이브니까 오늘은 영어 공부 하루 뛰어도 괜찮겠죠. 지금까지 참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열공하셨으니까 오늘은 쉬십시오. 어제는 추석 맞이 특집으로 이 동요 뮤지컬 유호정 두 친구를 모시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Yesterday, if you tuned in, we celebrated in the anticipation of the Chuseok holiday with two very special guests from the world of children's musicals and the children's song. 오늘은 또 굉장히 또 다른 그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아티스트를 모셨습니다. 모시게 될 예정입니다. Today we are shifting gears a little bit. We have a very different kind of artist joining us. 굉장히 변화무쌍한 1012, 101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의 기획 의도는 이 추석이 다가오면서 뭔가 가족이 그리워지는 또는 집이 그리워지게 하는 그런 분위기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집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으면 집이 그리워지게 되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죠? When I was planning our 추석 special, the music special, I wanted to create something that would make us think about home. Because as the holiday approaches, many of us naturally begin to miss our families, miss our parents, children, the familiar places we grew up, and the feeling of simply being home. 그죠? 근데 음악에도 집에 대한 그리움을 또는 집을 그립게 하는 그런 감성의 음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And I think certain kind of music can do exactly the same thing. I think for me, that kind of music is the blues music, actually. 저에게는 그런 집을 그립게 하는 그런 음악은 바로 이 블루스 음악인데요. 블루스 음악은 언제나 들어도 따뜻하고 가족과 고향의 푸근함, 그 다음에 또 영혼을 달래주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There's something about the genre, blues, that feels warm and familiar. No matter when I hear it, I sometimes, it somehow reminds me of home or family, of where we come from, and it can be very comforting, almost like music that gives you soul a place to rest. 그러니까 뭐 이런 명절 때 Sweet Home Alabama, Home Sweet Home 이런 노래를 많이 듣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 두 음악은 지금 언급한 음악은 블루스 음악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3, 4부에서 아주 멋진 블루스 음악을 하시는
분을 초대했는데 최항석과 부기몬스터로 활동하시는 최항석 씨 또 피아니스트와 함께 모실 예정이니까 11시부터 시작입니다. 많은 청취 또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n part 3 and 4 of the show today, we are welcoming a wonderful blues musician, 최항석 and the Boogie Monster. We'll hear his stories, his music, and hopefully a little bit of warmth, actually a lot of warmth from his music.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와 집이 그리워지는 음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음악들이 있나요? It doesn't, you know, specifically have to be about, you know, home, you know, per se, right? But the vibe of the music, I don't know, the memories and nostalgia, you know, kind of ingrained in that music for you, I guess it could take you home or to certain places in the past for you. 그런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한번 질문 드려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항석 씨 기다리면서 여러분들도 신청 듣기 원하시는 음악 있으면은 보내주시면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Sheryl Crow입니다. Long Road Home.

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셰릴 크로우, Long Road Home였습니다. So, on the eve of 추석 holiday, we are inviting a blues musician to cap off rather a short week heading into the 추석 holiday. 많은 기대를 솔직히 저는 하고 있는 분인데 모든 저희 게스트들, 뮤지션들 기대를 하지만 특히 제가 블루스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listening to the music, you know, in the front row seat. So as we are waiting for our musical guest, the question that I have for our listeners is 여러분에게 집을 그립게 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요? Are there certain song, kind of music that when you listen to it, you long for home? 그런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큐티님들도 체크인 해주고 계신데요. 상민님, 제니님, 또 베니님 이렇게 체크인 해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추석 이후라서 바쁘신지 별로... 체크인을 안 해주셨네요. So let us know what type of music, you know, the usuals, right? The Motley Crue, Home Sweet Home, and you know, also the Sweet Home Alabama, right? Lynyrd Skynyrd. 근데 그 곡들은 이 명절 때마다 너무 많이 틀어서 I feel like you know I have to find something new. 너무 많이 틀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 신세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 집에 관한 음악이 어떤 것인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신청곡 또 사연 듣겠습니다. Sean입니다. Way Back Home.

Sean way back home, and I said I should be maybe look for some, I don't know, newer songs that cater to a younger generation. Would the Sean way back home fit that kind of description? I'm not sure. Fairly new, 그죠? 나온 지가 이렇게 오래된 곡은 아닌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 곡을 들을 때 집이 그립다는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Maybe I should ask my daughter. 별 대답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So that is the question that I have for our listeners today. 여러분에게 집을 그립게 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인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We'll get to a song and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part two of the show. Black Eyed Peas의 곡입니다. I Got a Feeling.

0: 불량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과식계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3: 일양약품
4: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Yes, the warning. Bite my tongue. Hard-hitting rock song. American Swan. Thank you for requesting this song. So apparently the music video was shot in Seoul. 한번 music video도 어떤지 한번 굉장히 보고 싶네요.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request. 계속해서 here's a message from 5616님 문자로 주셨는데요. 피디님, 해피 추석입니다. 저는 Johnny Cash가 나온 Walk the Line 영화가 떠오르네요. 기타를 치며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던 주인공이요. Johnny Cash의 Take Me Home 또는 주제곡 I Walk the Line 둘 중에 피디님이 골라주세요. 와, Johnny Cash, Man in Black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검은 의상은 많이 입으시기도 하지만 또 그분의 또 이 캐릭터가 상당히 이제 상남자 캐릭터이시잖아요, 그죠? So 5616님 says, Happy 추석 PD님, the movie Walk the Line starring Johnny Cash comes to mind. I remember the main character playing his guitar and longing for home and family. Can you choose a track between Johnny Cash's Take Me Home and the movie's soundtrack, I Walk the Line? I Walk the Line이라는 곡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많이 이 연습했던 I Walk the Line에 이 그 fingerstyle 버전이 있었어요, 기타. 그래서 한 달 동안 연습하다가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5616님 감사드리고요. 들어볼까요? Johnny Cash입니다. I Walk the Line.

I walk the line. 잠깐 연습해봤는데 갑자기 오네요가 들어왔네. I walk the line. 자니 캐시, I walk the line. 561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Walk the line 그 동명의 영화가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I guess we can kind of expand the conversation into what movies kind of remind you of those times. 영화도 굉장히 생각나는 영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육이사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라는 가사의 이 노래. 학창시절 처음 들었을 때 노란 리본이 가득 매달린 오래된 참나무와 그 앞에 서 있는 집으로 돌아온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참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내일이면 추석,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네요. 노란 리본처럼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신청합니다. 이유기사님 says, I remember this song for the first time when I was in school. The lyrics ask for a yellow ribbon to be tied around an old oak tree if someone is still waiting for him. 약간 좀 슬픈 얘기 아닌가요? 그죠? 이 리본이 안 달려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뭐 돌아가라는 건가요? 그래서 참 너무 슬프다. 너무 잔인하다. It's so cruel. 그냥 얘기를 하지 왜 노란 리본이 달려있는 그 여부에 따라서 돌아가라 마라. 좀 삐뚤어진 생각이었습니다. 이유기사님, 신청곡으로는 그 곡,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는 곡인데요. 토니 올란도 앤 던의 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ti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 Tony Orlando and Don. 잠시 이 곡의 어떤 내용에 대한 그 저의 망언은 잊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lease forget about what I said about this little story. Okay. 가끔 약간 그런 이 제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뽀글님 메시지 주셨는데요. Q모닝, 명절에 집 하면 저는 오래된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Yes, I think movies. I should have included the movie part in the question today. 특히 엄마가 좋아하시는 금지된 장난의 OST 같은 음악이요. 아이가 미셸 부르는 거 따라하시고 그러십니다. 신청곡으로는 그래서 금지된 장난 그 OST 주 앵테르디 신청합니다라고 이렇게 폴 모리아 버전이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So when I think of a home during the holidays, an old movie comes to mind, especially music like the soundtrack from the Forbidden Games, one of my mother's favorite. So I want to request that song, 주 앵테르디 from that movie soundtrack. 근데 그 폴 모리아 버전에는 그게 미셸이 없겠네요라고 해주셨는데 that is the only version that I think we have on the database. 아쉽지만 그 버전으로 그냥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폴 모리아 버전인데요. 주 앵테르디

주 앵테르디 폴 모리아 from Forbidden Games 금지된 장난. 와, 그로튼. 어. Yes. Okay, so I think let's wrap up first half of the show and greet our musical guest for today for the second half of the show. Half of the show in just a bit. 베니님께서 2부 저희 오늘 게스트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신촌 블루스의 곡. 골목길 신청해 주셨는데 와, what a fine song to end the first half with, okay? Thank you, Benny. Benny님의 신청곡입니다. 신청 블루스 골목길.

0: 큐티스 DJ 이큐입니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금융 지원으로 으쌰으쌰!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으쌰으쌰! 청년 지원으로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0: 1012 1013 TBS EFM.
1: Yes. Do you have the blues? That's actually a pretty difficult question. 계속 치셔도 돼요. Whether you play the blues or not. 제가 준비한 인트로인데 블루스를 연주해 주시면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Especially here in Korea, where blues has never really been a mainstream genre. But there are musicians who not only keep making their own music, but also work tirelessly to bring the blues to a wider audience and keep the scene alive. And today's guest is definitely one of them. As far as I'm concerned, there's no question about it. He's got the blues, and today he's here to lead us into the Chuseok holiday with some real blues. Please welcome blues guitarist 최항석 to the studio. 반갑습니다. Hello.
0: Hello. 반갑습니다.
1: 마이크는 없으시지만 저희 피아니스트 이효주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은 들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I never had an intro like this, and I love it. 계속 해주세요. 계속. He's got the blues. Yes. 근데 이렇게 기타 치시면서 네. 얘기하시는 건 상관없죠.
0: 네.
1: 네. 그러면 블루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는데.
0: 아, 영어로 질문하신 거 아니었어요?
1: 오케이.
0: let's start. 잘 못할 수도 있어요.
1: Let's start by talking about blues. How did you get into this blues genre in the first place?
0: Actually, I love rock and roll music.
1: 아, 오케이.
0: But when I was in the U.S.,
1: yes,
0: then I I've been watching lots of blues concerts, so I loved it.
1: Oh, when you went to the U.S.?
0: Yeah. Okay.
1: May I ask which part of the U.S. that you went to?
0: Urbana-Champaign.
1: Urbana-Champaign.
0: Near Chicago.
1: 그렇군요. I just feel like listening to you guys play. Interview 시작할까?
0: 하시죠. 좋습니다. 영어 못하겠다. 치면서.
1: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기타 치시면서 네. 이게 막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기타 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기타 치시는데 또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또. 그렇죠? 네.
0: 한국말은 괜찮을 것 같은데.
1: 네,
0: 영어로는 조금 치면서 힘들 것 같아요.
1: 그럼요. Let me ask you some question in English
0: okay.
1: while you're not playing. So, you went to Chicago to study originally.
0: Yes.
1: Yes. But I guess it turned out to be a very different stay in the U.S. because you actually got to discover a lot about blues music.
0: Mm-hmm.
1: What was about the Urbana-Champaign, the place? Did that place have a lot of? I know Chicago has a lot of Chicago clubs and bars.
0: Just 1 hour from Chicago, so for the hangout, I used to go to Chicago and drinking beer.
1: 아 그렇군요.
0: Drinking alcohol.
1: 이게 원래 공부를 하러 가신
0: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1: 네네.
0: So 공부를 하러 갔지만
1: 네.
0: 유학이
1: 마이크 드려야겠어.
0: 유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게
1: 네.
0: 하러 갔는데 네. 매일 술 먹고 블루스 뮤직을 들었어요.
1: 아하. 그 음악 공부를 하러 가신 건 아니죠?
0: 네, 저는 그 엔지니어링 I was an engineering student.
1: 얼마나 샴페인 엔지니어링 공부를
0: 하러 갔는데
1: you ended up studying something else.
0: Yes.
1: 그렇군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so before you went to Chicago, you weren't interested in blues at all?
0: Yeah, no, no.
1: 전혀요?
0: No, no, not at all.
1: But you were into rock and roll music?
0: Yeah, rock and heavy metal.
1: Were you a guitarist then still?
0: Yeah. It's actually school, university school band.
1: Ah, I see.
0: Rock band.
1: Rock band으로 하셨다가, 근데 취미로 하셨던 게 왜냐면 엔지니어링 공부하러 가셨으니까 그죠? 그냥 취미로 기타를 치시던 차에
0: 예.
1: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러 가셨다가
0: 불편해. 예.
1: 시카고의 블루스에 빠지게 되셨다라는 거죠.
0: 네, 그죠? 맞습니다.
1: 와, 그렇군요.
0: 그게 1996년도였어요.
1: 96년도. 와.
0: 제가 94학번인데.
1: 네네.
0: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부모가.
1: 네.
0: 영어로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창피하니까. 한국의 그 학구열을 보여주는 잘못된 어머니가 저를 밀어버렸죠.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매일 술 먹고 한 2년치 용돈을 전부 당진하고.
1: 아하.
0: 예.
1: 거기서 좋은 기타도 사셨을 것 같아요. 왠지.
0: 아니요.
1: 아니요.
0: 전혀. 예. 전혀 그냥, 아닙니다.
1: 근데 시카고도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친척이 계셔서 갔었는데, 블루스 정말, 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시카고 블루스 조그만 그 바에서부터 굉장히 많은데,
0: 예. 예.
1: 정말 블루스를 배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스타일, 그러니까 시카고 스타일 블루스가, 그러니까 블루스 스타일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미시시피 델타 지역의 블루스가 있고,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도 있고요.
1: 네.
0: 텍사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멤피스도 있고. 시카고도 있는데 다 달라요, 색이. 세인트루이스도
1: 네.
0: 있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여기에 블루스 색깔이 또 달라서 시카고 블루스 스타일은 또 있고.
1: 네.
0: 네. 그래서 아하. 그런 다양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배우기 되게 좋은 곳이긴 한데 시카고 스타일을 배우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1: 아하, I see. 그러면은 최양석 씨의 블루스, would you say your blues style was heavily influenced by your stay in Chicago? 그러니까 음악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시카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0: No. I think I love Memphis style.
1: Memphis.
0: So B.B. King style, kind of 네. Otis Redding.
1: Otis Redding, yes.
0: And Al Green. And 또 누구 있지?
2: Stax.
0: 스택스 레코드.
1: 아, 스택스 레코드. 네. 아, 모타운, 아, 스택스 그, 그러니까 소울.
0: 스택스. 네. 네. 네. 네. 그쪽에 여행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우리 저희 이효준님께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0: 여기 잠깐 오면 되잖아.
1: 그러실까? 아니,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이러면 어떨까요? 라이브를 먼저 듣고 저희가 약간 마이크를 다시 한번 셋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라이브 곡을 먼저 들려주시면은 어떨까요?
0: 네. 노래 이름은 No Worry,
1: No Worry Blues.
0: No Worry Blues인데 이게 네. 원래는 푸들푸들 블루스 오리지널리 푸들푸들 블루스인데
1: 네네.
0: 그거를 미국에다 그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듀엣하면서 녹음한 게 바로
1: 네.
0: No Worry Blues라는
1: 아 그렇군요.
0: 네네네. 그래서 예 한번
1: 네 다 보도록
0: 이렇게 한국말 막 해도 되는 거면은
1: 네
0: 제가 네네. 굳이
1: 네
0: 영어 노래를 안 했을 텐데.
1: 아니, 아니, 아니요. 저희는 한국 노래, 뭐, 영어 노래 다 상관없고요.
0: 예, 네, 지금. 네,
1: 그러면.
0: 지금 방키가 네. 올라가 있어요. 방키가 내려가 있어요.
1: 피치가. 아, 정말요?
0: 네.
1: 아하.
2: 이 플랫을 훨씬 되죠. 이렇게 하면 G예요?
0: 예, 예.

0: 영어로.
1: 와.
0: 가사 죄송합니다. 가사를 중간 중간에 갑자기 까매지네요. 네.
1: 와. While they were playing live, another mic was set up for our 효주. pianist 효주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같이 인터뷰 하셨어야 돼요, 처음부터.
2: 아, 영어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저는 아니, 가만히 잠자코 있으려고.
1: 와, 진짜. Beautiful. 최양석 and 이효주님, No Worry Blues. 진짜 어떤 이 즉흥적인 어떤 측면이나 그런 두 분의 호흡 같은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와. 감사합니다.

0: 제가 이런 분위기를 참 원했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흔히 외국인들 보면 Do you have the blues? 그런 당신은 블루스를 갖고 있냐? 아니면 당신은 블루스를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1: 그 하다가 그 You got the blues란
0: 네네.
1: 얘기를 상대방이 한 적은
0: 네.
1: 있어요.
0: 그래요? 아, you got the blues.
1: You've
0: 아,
1: got the
0: 당신,
1: blues,
0: you have
1: man.
0: the blues.
1: 네,
0: 네,
1: You have the blues.
0: 아.
1: You got the blues, man.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0: 네.
1: 저는 그게 어떤 사람은 리듬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목소리 밴딩이나 이런 밴딩의 개념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밝음과 중간에 그 블루스적인 우울함이라고 안 할게요. 약간 좀그 묘한 블루스 감성. 그러니까 새드가 아니라 블루한 감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그거를 그게 어떻게 규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0: 효진님 같은 경우는 이 밴딩이나 이제 피아노는 그런 게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그럼 되게 블루스적인 연주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어떤 연주가 약간 블루스적인 연주?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이런 질문 제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2: 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냥 블루지하다라는 거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걸 포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밝은 것 같지만, 그냥 마냥 기뻐서 해맑은 게 아니라, 뭔가 그 어떤 힘듦이나 어둠이 있지만, 그럼에도 밝은 어떤 그런 측면을 표현하는 게 블루스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0: 두 분의 As I was hearing your playing 약간 저는 그 가스펠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또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스펠이 이 블루지 하면서도 굉장히 좀 희망을 주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2: 그렇죠.
0: 보면은 가스펠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진다.
1: This song, 이 노래가 좀 가스펠적인 노래, 가스펠 블루스를 지향한 노래고, 블루스는 여러 가지, 이게 뭐, 부두적인 블루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좀 가스펠적인 블루스도 있겠고,
0: 상반된 블루스네요, 그죠? 부두적인.
1: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또 원론으로 되는데, You have the blues, 뭐 말씀하셨으니까, Do you have a blues 말씀하셨으니까, 실제적으로 블루스는, 아까 리듬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블루스는 춤곡이었어요. It was dancing song for
0: 그렇군요.
1: dance. 흑인의 노예들이 조그만 오두막에서 춤을 추는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느리들에도 지금 그 No Worry Blues가 슬로우 송이잖아요. 근데 우리 진행자님께서 어깨 춤을 추셨거든요. 저는 그게 블루스라고
0: 아하. So I have the blues too.
1: Yeah,
0: Yes.
1: you got the blues,
0: We all
1: man.
0: got the blues,
1: I got the
0: man.
1: blues, man.
0: 근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할것 같아요.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판소리를 한다 하면은 그게 뭐 완벽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뭔가 이제 어쿼드해 보이고 뭔가 좀그 어설프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기 문화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 블루스 음악을 추구하는 분으로서 일단은 그들의 음악을 먼저 배우는 게 맞는 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설플 수밖에 없는데 이 최양석 씨나 두 분의 이제 연주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음악으로 이제 소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질문인데 블루스 음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풀어내는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내삶 속에 녹여내야 된다. 그런.
1: 되게 테크니컬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한글로 블루스 음악에 가사를 붙일 때가 가장 블루스 맛그 맛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저희만의 블루스는 한글로 그 블루스의 맛을 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말로.
0: 그렇군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국어로 이제 랩을 하면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0: 그리고 한국에서 브루스를 하는 거는 네. 집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별로 한 사람이 없어요.
1: 저희가 사실 블루스 스페셜이라고 해가지고 블루스 한국 뮤지션들을 이제 한번 조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없을 수는 있어도 정말 실력자들은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많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 듣기 전에 네. 두 분이서 어떻게 처음에 연주하게 되신지 굉장히 궁금한 게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요, 효진님.
2: 그 최양석 보컬님을 먼저 네. 그 팀을 만들어서 하고 계셨고
1: 저는
2: 네. 네. 네. 부기몬스터라는 이름은 있기 전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딴 데서 이렇게 그냥 음악 배우고 다른 블루스 팀도 해보고 했었는데 블루스 재밌다라는 생각만 좀 가지고 있었었어요. 근데 처음 어떻게 누가 소개를 해줘서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요. 작은 클럽에. 근데 혼자 그때는 기타 치면서 하모니카도 불면서 공연하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네. 제가 듣고 완전 이렇게 와. 완전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도 그 포인트에서 확신을 가졌던 게 우리나라에서 블루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커버를 하는 건 괜찮지만 한국말로 블루스를 했을 때 별로 느낌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네. 마침 또 저 이렇게 또 건반으로 해주시고 네.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1: 두 분이 항상 같이 연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0: 핵심 그러니까 거의 1집 때부터 변화 없는 가장 그리고 곡도 같이 네. 쓰고 네. 전체적인 거를 전부 다 나누는 멤버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마이크를 처음부터 주시지?
0: 그렇게 말이에요.
1: 그래서 제가 두 분에 대한 또 질문 좀 더 있는데 그러면은 곡을 한 곡 듣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This song is from the latest 2026년 7월에 발표하신 Human Scramble이라는 앨범의 곡을 하나 이제 음원으로 듣고 올 예정인데요. I Be With You라는 곡인데요. 짤막한 설명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곡에 대한.
0: 네. 이거는 이 노래는 한국말로 한번 나왔던 노래예요. 근데 약간 그 어떤 우울증이 걸렸던 어떤 분이 항상 그 친구가 걱정돼서 사람들이 옆에서 친구들이 붙어 있었대요. 그 친구 옆에. 그래서 극복을 했대요, 우울증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난 이 친구들한테 난 빚을 갚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연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거를 영문으로 바꾼 노래입니다.
1: 원래 제목이 그럼 한글이었어요.
0: 있어줄게요입니다.
1: 있어줄게요.
0: 네. 이제 내가 있어줄게.
1: I be with you.
0: 원래 I'll be with you였는데 네. 거기 그 미국의 엔지니어가 네. 제가 미국의 로얄 스튜디오라는 데서 했는데 그 엔지니어가 그냥 아비 위디로 하더라고요.
1: 약간 좀 뭔가 있어 보이네요, 더.
0: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이름을 그냥.
1: 의도된 약간 그런.
0: 네.
1: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양석과 부기몬스터 4집에 수록된 곡 I Be With You 듣고 오겠습니다.

0: 제로 제로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0: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배보이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배보이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7650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6: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0: Welcome back to TBS EFM 101.2/103. We are with the blues musicians, Chang Sung Nim and pianist. 우리 피아니스트 분께 그 닉네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1: 삼치와 이길이에요. 삼치예요.
0: 삼치, 삼치.
2: 네.
0: As in fish, 삼치요?
2: 맞아요.
0: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최양성님과 삼치님의 와. 저는 이제 그 미국의 뭐 데이빗 레터맨이나 예전에 코난 오브라이언 쇼 보면은 뒤에
1: 네,
0: 밴드
1: 있었죠.
0: 있잖아요. 그래서 와, will be wonderful to have a 비록 라디오이지만 이런 밴드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I have that today. 너무 좋네.
2: 아침부터
0: 뭐 이렇게 개인적인 약간 사심을 채우

0: 는 약간 방송인 것 같아 지금.
1: 여기 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0: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이제 그 마지막으로
1: 아 잠깐만요. 네네. 피디님 기타 네. 쳐주시면 안 돼요 같이 잼?
0: 아 제가요? 아 근데 이게 잠시만요.
1: 알겠어요. 다음번에 해주세요. 그럼.
0: 아니 아니요. 이게 이 앰프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통기타를 가져와 볼게요.
1: 네.
0: 이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2: 지금 A키라고 그러세요.
0: A가 이게 이제 올드 3액이거든요 이 기타가. 그래서 제가 쓰레기장에서 주신 기타라는 항상 그런 말을 하는데 소리는 나쁘지 않아요. It was 90년대 이제 만들어진 3액 기타인데
2: 완전 블루스용.

0: 부끄럽네요.
1: 어, 너무 좋아요. 이거 그냥 방송하지 말고 이거 계속하자. 여러분 지금 TBS 라디오.
2: 지금 불도 꺼지고 계세요.

0: 170대요. 지금 추석을 앞두고 블루스 음악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진행자 중에서 함춘호 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우리 진행자 PDD
1: 우! 이게 액션이 너무 높아서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0: 이걸 드릴까요?
1: 아니 아니 그럴 수 없죠. 제가 난 이게 와 근데 너무 영광이네요.
0: 무슨 말씀이요?
1: 죄송합니다. 강제 종료.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진짜 제가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항상 꿈꾸고 있긴 했어요.
2: 아.
0: 아, 저 그거 우리 맨날 불러주세요. 우리 맨 야, 매일 출근하죠 여기.
2: 네, 올게요.
0: 뒤에 백밴드래요.
2: 네, 큘러브처럼. 네.
0: 그렇죠.
1: TBS에 정상화되면 제가 첫 번째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예, 옛날에 박제, 박제됐습니다.
0: 우리 자니 카슨쇼 이런 것처럼 뒤에서. 네.
1: 와, 그게 항상 너무 재밌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음악도 좋지만 그 백밴드 분들이 또 입담이 굉장히 좋으세요.
0: 그렇죠.
1: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 마디씩 해요. 그러니까 이 리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참치 삼치님 때
2: 맞습니다.
1: 참치 삼치
2: 편하게 불러주세요. 삼치나 참치 상관없어요.
0: 참치 갑자기 먹고 싶네.
2: 진배 없습니다.
0: 점심에 참치 어떠세요, 여러분? 참치 여러분 갑자기 대단치. 참치가 먹고 싶다. 참치에 먹고 싶지 않아요? 무슨지? 아, 와, 배고파.
1: 참.
0: 네, 죄송합니다.
1: 와, 너무 재밌습니다.
0: 약간 ADHD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2: ADHD 블루스.
0: 아, 그래요. 열이
1: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있는데 그 4집 앨범에 이제 곡을 이제 들었는데요. 현지에서 녹음을 하셨습니다. You record this fourth album in a studio called Royal Studio in Memphis.
0: Yes.
1: 근데 거기 보니까 artists like Al Green, Buddy Guy, John Mayer 그런 분들이 녹음하시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비쌀 것 같은데요.
0: 한국보다 쌉니다.
1: 정말이야.
0: 와, 우리나라
1: 한국보다
0: 제일
1: 싸다고요, 진짜요?
0: 예, 우리나라 제일 비싸요.
1: 오, 굉장히 샤킹한 그 사실이네요. 그렇군요.
0: 근데
1: 아니 존 메이어가 녹음했는데요.
0: 네,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1: 네.
0: 그 펀칭이라고 하죠.
1: 네.
0: 그 펀칭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릴테이프 펀칭이라고 하죠. 이거
2: 편집하면서
0: 편집하고 하는 거.
1: 네네네, 이렇게 그. 오버더빙, 그러니까 그 파트를 녹음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 뭐 중간에 이거 다시 칠게요.
1: 네네.
0: 중간에
1: 네네.
0: 잘라서 집어넣고 약간 좀 에디팅하는 거.
1: 네.
0: 뭐 미국 친구들은요, 네. 기본적으로 원테이크예요. 라이브 원테이크.
1: 아하.
0: 노래 부르면서
1: 네.
0: 마주 보고 원테이크.
1: 네.
0: 우리 할 때는 둘이 마주 보고 있었지.
2: 네.
0: 마주 보고 원테이크 한 번에 가기 때문에.
1: 네.
0: 네, 딱 한 번에 끝내고.
1: 그렇군요.
0: 네, 그 다음에 이걸 조정해서 딱 해서. 예, 그 레코딩 이게 가격이
1: 네.
0: 1,200불 하루 종일.
1: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와.
0: 근데 그 안에
1: 네.
0: 믹싱을 우리가 음악하면서 믹싱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딱 끝. 줘요.
1: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아 거기 좀 찍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약간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거네요, 그죠?
0: 그럼 좀 프로포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1: 그러니까 강제로 그렇게 원테이크로 할 수밖에 없는
2: 네.
1: 분위기인 거인 거네요.
2: 맞아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1: 그럼 두 분이 같이 가서
2: 네네.
1: 아 원테이크로
2: 몇 명 더 같이 갔었어요. 저희 네. 뭐 트롬본 멤버랑
1: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서 라이브로
0: 네.
1: 그냥 같이 그러니까 뭐 트랙은 따로 하셨겠지만 그렇게 녹음하신 거예요?
0: 그죠?
2: 네.
0: 라이브로.
2: 아, 트랙 딱. 아, 그쵸. 트랙은 다르지만, 같은 네. 공간에서, 같은, 네.
0: 쳐다보고, 열린 네. 오픈된 타임. 공간에서.
1: 아, 그렇군요. 아까 그 분위기를 잠깐만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제가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스튜디오 현장에.
0: 그러니까 이렇게서 딱 있다가,
1: 네.
0: 딱 있다가, 사실 그 노래, 네. 거기서 녹음한 노래들이,
1: 네.
0: 전날 작곡이 끝난 노래예요.
2: 그런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1: 즉흥성이 장난 아니네요.
0: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 그래서 그냥 네. 예를 들어서
2: 비건?
0: 아 비건이 비건을 어떻게 쳤더라? 그럼 말을 해요 이렇게 거기 미국 불기몬스터 미국 멤버가 있거든요.
1: 네네.
0: 야 너 왜 갑자기 한국말로 하나? 너 왜 갑자기 그걸 안 먹냐? 너 왜 고기를 안 먹냐?
2: 같이 하시면 돼요.
0: 네. 왜 고기를 갑자기 안 먹냐?
1: 저 고기 좋아하는데.
0: 아 그래? 나 고기 끊었어.
1: 어. 그러면 베지테리안인 거네.
0: 비건이야.
1: 와 심지어 비건.
0: 뭐 이런 식으로.
2: 비건.

0: less standing 뭐지? less man standing dying alone.
1: 보니까 네. 아까 그 이게 C 키인가요 지금?
0: 원 키예요.
2: 네 C.
1: 아 원 키
2: 네.
1: 아, 그냥 한 코드.
0: 한 코드 네. 원 코드
1: 그렇군요.
0: 그래서 비건보이라는 노래가 그 그쪽 그 스튜디오 그 알그린 스튜디오 로얄 스튜디오 네. 그 사람이 자기가 들은 원 코드 노래 중에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1: 아 정말요? 그 굉장한 컴플리멘트네요. 네, 그래서 잔메이어도 봤을 거예요.
2: 네, 떼창 부분이 있는데 그 엔지니어 분도 와서 같이 부르셨어요.
1: 진짜요?
2: 네.
1: 와.
0: 그분이 제일 유명한 건 존 메이어 이거보다 네. 업타운 펑크를 했죠.
1: 아 그래요?
0: 브루노 마스.
1: 부 미첼.
2: 네, 그 어, 맞아요. 맞아요.
1: 부 미첼. 네. 예, 그렇군요. 대단한 컴플리먼트를 받으셨는데 와.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녹음을 하는 이유가 있군요, 그죠? 그런 약간 모조가 분명히 있군요, 그죠?
2: 맞아요.
0: 그 꿈을 꾸잖아요.
1: 네.
0: 저는 계속 일을 하고 그 꿈만 꿨어요. 어떻게 될까? 내가 음악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점점 이루어지는데. 목표를 잡으면 그러니까 꿈을 꾸잖아. 로얄 스튜디오에서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꿈을 꾸고 알덴트 스튜디오 하고 있어요. 그 전에 했던 건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게 하나씩 제가 이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1: 와.
2: 다음 꿈도 얘기해 주세요.
0: 다음 꿈은
2: 미국 투어.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멤버들이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저 이 이효주 씨하고 베이스만 데리고 가서 미국 투어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쭉 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와. 아, 트럼프도 얘기해야 된다.
1: 너무 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서.
0: 네.
1: 근데 제가 다음 곡을 먼저 꼭 들어야 될 노래라서 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Sweet
2: 네.
1: My 네. Life.
0: 네네네네.
1: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we had a guitarist 박주원 씨 in the studio and you know Sweet My Life는 원래 박주원 씨의 Sweet Amore라는 연주곡을 그 가사를 붙이신 거죠.
2: 네네네.
0: 네.
1: 그 곡 너무 듣고 싶은데.
0: 네네네네.
2: 라이브로 하나요?
1: 네. 서로 모르셨어요?
0: 내가 문자로 보내줬어.
2: 알겠습니다. 갈까요?
1: 네, 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저 일어났어, 지금. 일어났다. So good. 5616님께서 스튜디오 분위기가 연상이 되면서 너무 좋아요. 라이브 무대가 열리는 곳에 마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뽀글님께서 여태까지 온 게스트 중 저는 최애입니다. 음악은 이렇게 해야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멘트이긴 합니다.
1: 일단은 우리 박주원은 일단은
2: 이겼다는
1: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두 분 친하셔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일단은 뭐 여러 뭐 음악으로도 음악은 분위기로 음악은 그 친구 음악의 신이죠.
2: 이제 둘이서 인생 내 것도 찍고 그렇게 그 정도로 친한 사이기 때문에.
0: 인생 내 것까지
2: 네,
0: 진짜.
2: 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0: 그 쿨피스님께서는 청혼가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방금 들으신 거.
1: 이게 이제 그 제 인생을
2: 사계절로
1: 생각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 시절, 청춘,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가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을에서 원래는 초가을 낙엽 밟으면서 이거 가사를 중간중간에 바꾼 게
2: 점점 나이가 들어가셔서
1: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감정이 바뀌어서 살짝 바꾸면서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겨울 내가 살고 싶은 겨울. 네, 그래서 사랑 얘기가 분명히 있죠.
0: 와, 가사도 너무 잘 쓰시고요. 와, 엄마 복숭아님께서 ADHD 블루스 저 삼치님 너무 좋아요.
2: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팬이 어떤 그 개별적인 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1: 지금 그게 아니라 삼치와 이길이라는 삼치의 밴드가 네네. 삼치와 이길하고 있어요. 유명합니다.
0: 여기 삼치와 이길.
1: 이길이.
0: 네.
1: 동생 이름이 이길이.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자매 밴드를 하는데 여기 어디에 지금 로고송을 쓰이고 있죠? 노래가?
2: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
0: 아, 정말요?
2: 일구가 왔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그 아무 로고송이나 못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1: 아, 그렇죠.
0: 왜냐면 저희는 제가 로고송 쓰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신경 제가 오케이 할 수 있으니까.
2: 네. 근데 최일구 아니,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0: 와, 제가 질문 드릴 게 좀 몇 개 더 있는데
2: 네.
0: 제가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보통 이제 라디오 저희가 57분에 끝나요. 근데 네. 모든 곡들은 마지막 곡은 페이드 아웃이 돼요. 완전하게 페이드 아웃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플레이되는 곡은 없죠. 언젠가 저는 밴드가 연주를 하면서 저는 페이드 아웃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감히
2: 네.
0: 여쭤봐도 될까요?
1: 그럼요.
0: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냐면 굉장히 열심히 지금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을 지금 이제 기획을 서울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 사실 저도 최양선님을 처음 본 게 코로나 때 그 페스티벌을 그 온라인으로 하셨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제가 그걸 집에서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거든요. 어떤 페스티벌인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서울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은 우리나라에서
2: 유일 무이
1: 9년
2: 네.
1: 9년 때 이어준 그래도 전통 있는 페스티벌이고요.
0: 네.
1: 이번 11월 20일 날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0: 11월 20일 날.
1: 네, 22일이요.
0: 네. 네. 어디서
1: 하루 동안 네. 홍대에 클럽 세 군데를 해서 이번에는 크게 안 하고 그렇게 클럽에서 세 군데서 하는 그 국가 지원이 끊기고
0: 그렇군요.
1: 저희를 너무 잘 도와주셔서 우리 한겨레 네. 신문도
0: 네. 네.
1: 그 끊기게 되고
2: 갑자기 힘든 얘기.
1: 그래서
0: 네, 블루스 약간
1: 돈이 없어서
0: 연주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블루스 이렇게
1: 깔아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클럽 사장님들이 그럼 네. 우리 클럽에서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0: 진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네. 게.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블루스 뮤지션들 피처하는 그런 코너를 몇 번 했었는데 반응들이 너무 다 좋으셨어요. 와, 이렇게 실력 있는 블루스 뮤지션들이 많은지 몰랐다라는 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꼭 이번 페스티벌에 가시길 바라겠고 한번 제가

0: 제가 임박해서 한 번 더 네.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저 죄송합니다. 네. 네. 부탁 한번 드릴까요? 저 홍보 좀 해도 될까요?
0: 네, 무슨.
1: 10월 24일.
0: 네.
1: 24일 맞죠?
2: 네. 네.
1: 홍대 무신사 게러지에서 네. 최양석과 부기몬스터 2년 만에 단독 공연을
0: 오.
1: 앨범 발매 공연을
0: 네.
1: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 라디오에 청취를 네. 위해서 네. 10장 정도 초대권을 해도 될까요?
0: 오, 너무 좋죠.
1: 네.
0: 네. 와.
1: 그리고, 네. 네. 가능한가요?
0: 당연히 가능하고도 남죠.
1: 네. 그 부탁 좀 드리고, 270석인데.
0: 네.
1: 30장 나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멋진 티켓 이벤트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박해서 그러면은 저희 청취자님들 그러면 초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 지금 3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페이드아웃 되기 전까지.
1: 네.
0: 그럼 어떤 곡으로 페이드아웃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시는 곡이 있다면.
2: 저희 이번에 네. 낸 앨범 중에 막다른 길이라고.
1: 아, 야, 이 노래만 기억하는.
2: 아, 그걸 할까요?
0: 네.
1: 막다른 길 할까요?
2: 뭐 제목 듣고 골라주세요.
1: 네. 막다른 길로 갈까요? 이 노래만 기억한다.
0: 막다른 길 어떨까요?
1: 네.
0: 네.
1: 이게 그게 없잖아. 디스토션이.
0: 아니면 다른 곡으로 하셔도 돼요.
2: 없어도 네. 멋있어요.
1: 아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0: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양성님, 삼치님.
2: 영광이었습니다.
0: 네, 영광이었습니다.
1: 재밌었습니다.
0: 즐거웠습니다. 오케이.
1: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튀어올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0: 네, 2분 30초 후에 페이드아웃 됩니다. 렛츠고!

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지원으로, 청년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3: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4: 首尔我来了。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사랑한다는것은함께운다는것이다조정래신작장편소설서리꽃추운밤잠깐피었다사라지는서리꽃같은사랑이야기서리꽃도서출판해냄
2: 꽉막힌피로비맥스제트로빼 쉴 새 없는피로비맥스제트로빼 풀리지않는피로엔비맥스제트고함량비타민 B 구종을한번에피로는제대로비맥스제트로허가권자질신옥십자비맥스제트죠광고시민필
3: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천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고아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4: MG 새마을금고모대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전국팔도에서금융으로힘을드리고있습니다소상공인금융지원으로저출생극복지원으로청년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特意展示给谁看一样。虽然朝夕精神健康咨商所完工了一年，但咨商所所在

0: 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온에티오피아6천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호화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2: MG 새마을금고모델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전국팔도에서금융으로힘을드리고있습니다소상공인금융지원으로저출생극복지원으로청년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4: 天涯放映厅。

0: What a classic. We are starting off today's program with Otis Redding,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Hope you guys enjoyed this first tune selected by DJ Ba. 사람이 좀 몇 년 헤맬 수도 있죠,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서 좀 쉬어갈 수도 있고요. 일하기 너무 싫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휴가 써서 쉬어버릴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시간들을 무조건적으로 낭비한 시간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Not every delay means you are behind. Sometimes you're just taking a different route or moving at a pace that actually fits you better. Maybe you needed that time. Life isn't a race with one finish line, so maybe we can give ourselves a little more room, a little more break, and in the end, we all live through our own point of view anyway, right? We all live with our own lenses. We're quite subjective to our lives, aren't we? 어쨌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건 우리 주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And we are about to face that long break, Morning Groovers. Not so long, actually. We have 4 days of Chuseok holiday coming up very soon. 추석 연휴가 이제 곧 시작이 되잖아요. 이 주어진 시간. 뭐 만약에 쉬시게 된다면 또 푹 쉬시고 즐겁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one. Good morning! 여러분들 좋은 아침, 상쾌한 아침, 기분 좋은 아침인가요?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 가능하세요.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Oh my gosh, I forgot to invite T-Bongi. T-Bongi를 안 데려왔네, 제가. 여러분들, 좀 시청하시다 보면은 T-Bongi 조만간 제가 소환해 올게요. I think he's still sleeping. 좀 T-Bongi가 나태해졌는지 아직 자고 있나 봐요, 여러분들. T-Bongi 일어나! T-Bongi 좀 이제 뭐 눈곱 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So T-Bongi is just waking up at this moment. So please wait for T-Bongi. And in a minute, you will be able to see T-Bongi in the studio with me, seated next to me. 제 옆에 T-Bongi 곧 볼 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Alright,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우리 제임스 모닝 그룹어 정말 일찌감치 출첵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막 감동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어요. Thank you. And Ben Sparrow, always tuning in. Very consistent, our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Ben Sparrow, listening from Europe.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 oh, he's doing it up these days. 호박맨 모닝 그룹어 최고시고요. 우리 Rock'n'Roll, Dr. Paper 모닝 그룹어, 그리고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그리고 코코 모닝 그룹어도 오셨습니다. 모두 모두 너무너무 반가운 아침이에요. 행복한 아침이죠? 우리 조국 모닝 그룹어 우리 배승반장님이시죠? 굿모닝입니다. 저는 오늘 물량이 너무 많아서 6시에 출발해서 이제 첫 집에 도착했어요. 망했습니다. 유유. 청취 모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Now, we are really excited about this Chuseok break, but for someone like our 배송 반장님 who has to make a lot of deliveries, yeah, it's their busiest time ever. 우리 조국모닝 그룹어 정말 바쁜 시기 텐데요. 정말 화이팅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떻게 아침부터 너무 물량 많아가지고 정신 없으시겠다. 부디 잘 버텨내시고 힘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일찌감치 오셨군요. 하피 추석 까꿍 썸머 누나 으악 티봉이 어디 갔어요? 귀염둥이 티봉이 어디 있어요? 데리고 와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somebody is really impatient about 티봉이. 아 죄송해요 티봉이. 뭐 제가 죄송할 건 없죠. 자기가 늦잠 잤는데 그죠? So 티봉이 is the one who has to feel sorry because he's the one sleeping late. 도대체 이렇게 나태해질 수가. 아침 7시가 됐는데도 자고 있다? 제가 안 데려와 놓고서는. Morning Groovers, I am so happy to read out your messages. So continuously make me happy by sending in your messages. 계속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실래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굉장히 방법은 심플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send us your text messages, everyone, along with your song requests as well. DJ Ba is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s. 여러분들의 신청곡 또 셀렉트해서 적당한 시간에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틀어주실 거예요. 서프라이즈 느낌으로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괜찮죠? And if you happen to be tuning in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always for free. Okay? Got that everyone? Remember? Okay. 이 정도만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닝그룹어들 잘 이해하고 외우셨다면 Shall we listen to the most amazing commercial 선전 듣고 올게요.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Time to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For our daily segment, MG Q&A, everyone, Morning Groove question and answer. Now, here goes today's question. Today, we have a little bit of a balance game again, Morning Groovers. 오늘은 또 밸런스 게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성향 조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Okay, 오늘의 질문은요. 내가 친하지 않은 상대방 치아에 고춧가루가 껴있는 걸 보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 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하시나요? 너 치아 2층에 불났어. 이것도 되게 늘크크 말투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늘크크 영크크 해가지고 제가 좀 대었어요. 제가 해놓고 제가 대었는데 보통 불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Anyways, 이렇게 불이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말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시는지 궁금했습니다. So,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the teeth of someone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okay? Do you tell them or pretend that you didn't see anything? What do you do, Morning Groovers? It really depends on the characters.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반응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So what do you think I would react? 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너 입에 고춧가루 꼈잖아. 진짜 웃기게 생겼다, 너. 이럴 것 같으세요? So do you think I would make fun of that person in front of everybody else and be like, hey, you have that red pepper stuck on your teeth. Can you see yourself right now?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You're horrible. 여러분, 방금 발연기가 느껴졌죠? 제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제가 그러겠습니까? So my reaction would be something like, I would tell that person, actually. I wouldn't just pretend I didn't see anything. I would actually tell that person, but in a very, very private way. 뭐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 무리가 있어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고춧가루가 내 눈에 거슬린다 이러면은요. 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거예요. So I would make some action so that I can grab that person's attention. And once that person looks at me, I would be like pointing at my teeth so that that person can notice that they actuall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근데 제 일 이렇게 치는데 제 뭐해? 이렇게 하면 좀 민망하긴 하겠죠. 난감하고요. 아니면은 I would just toss them over a hand mirror. 뭔가 손거울을 이렇게 건네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안 들키게 막 제 몸, 이렇게 제 진짜 body language를 하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더 티날까요? 어쨌든 저는 최대한 티 안 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So I would just try my best to pretend that I didn't see anything and I would find a way to privately connect with that person so that I can tell them indirectly that they have something stuck in their teeth. What about you guys? 우리 모닝 그룹어들은 어떤 편?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let's now listen to a song. Ooh, we are listening to a lot of good classics today. Here is Aretha Franklin, I Say a Little Prayer.

Alright, 하진님,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상쾌한 아침입니다. So today feels extra refreshing. I don't know why, but maybe it's because of the weather and clean air. 날씨 좋고 공기 하나만 좋아도 이렇게 사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You know, to be happy, maybe all we need is some good air and fresh weather. So get outside, everyone. Don't stay home and enjoy this beautiful, beautiful day. Alright, so back to red pepper on our teeth. 고춧가루 얘기 좀더 해볼까요? 상대방 안 친한 사람 치아에 고춧가루 껴있으면 여러분들은 보면 말해주나요? 못본척 하나요?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someone's teeth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do you tell them or do you ignore them?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저는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So I would just ignore and pretend nothing happened. 근데 이게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나중에 친구가 야! 거울 보고 식겁하면서 나얘 이렇게 고춧가루 꼈는데 왜 얘기 안 했어? 이러면서 So after all this conversation that we shared, you mentioned nothing? 이렇게 좀 탓하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저. 저는 친구가 저 배려함 다치고 모른 척 해주는데 하루 종일 껴져 있으면은 약간 오씨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말안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못 봤다고 하면서. 오늘 아이들 데리고 잠실로 놀러 갑니다. 직업 체험 놀이 공간을 너무 좋아해서요. Okay, another person who would just pretend that they didn't see anything. Maybe saying that they didn't see anything. 아, 꽤나 또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상대방이 좀 민망하긴 하겠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Unless they have this giant paper stuck on their teeth, right? 엄청 큰 고춧가루 때문에 뭐 이를 가릴 정도는 아니면은 웬만하면 뭐 작은 고춧가루, 오케이! 이러면서 넘어가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Looks like you have a lovely plan for today. 잠실에서 직업 체험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군요. 아이들과 또 즐겁고 신나는 시간 보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9087. 굿모닝입니다. 저는요, 친하든 안 친하든 티슈랑 함께 살포시 거울을 건네줍니다. 조금이라도 덜 민망하게요.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짧은 휴가를 떠납니다. 언니가 통 크게 가족 모두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선물해줘서 벌써부터 너무 설렙니다. 언니, 숨어진 동생 여기 있는데요? 썸머, 나 썸머도 데려가요. 언니, 저 동생. You have a hidden sister right here. Maybe I can join the business class and go to Frankfurt, eat some sausage, drink some beer. 언니, 언니, 나 여기 있는데 왜못 봤어요? 정말 너무 부럽다. 독일에서 얼마나 즐거우실까? 날씨 진짜 좋을 텐데. Bensbro, how is the weather in Frankfurt? 우리 유럽에 살고 계신 벤스브로우님께 좀 물어봤는데 어쨌든 you're gonna enjoy that given time to the max. 우리 9087님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부럽고 막 제가 더 신나고 막 이러네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According to 9087, whether I know them or not, I gently hand them a mirror along with a tissue to make it as little embarrassing as possible. What a generous person! Because they would love it if someone did the same for them. Exactly, right? Imagine you were the person who had giant red pepper stuck in your teeth. Like, for me, I would wish someone to actually help me out in this situation. 얼마나 사람이 막 시끄럽게 웃고 막, 아, 정말 행복하다. 막 이러면서 웃고 이러는데, 그동안, 1시간, 2시간 동안 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도와주길 바라는 심정, 전 있을 것 같거든요. 별초롱짝 모닝그룹어. 굿모닝. 안 친한 사이면 뭐, 모른 척 하기에는 조금 걸려서요. 메모에 적어서 살짝 건네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힘내시고 연휴 즐겨보아요. 차례 지내야 하는 며느리 롤이 있어서 저는 추석이 그닥 즐겁진 않네요. 시댁 친정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마지막 하루는 쉬어야겠습니다. So looks like you have some busy plan ahead for 추석. 또 차례도 지내야 되니까 you would spend a lot of time preparing for the food and everything. And after that, you would have one day for you to actually rest and enjoy the time for yourself. 이 날을 위해서 추석을 달려볼까요? 우리 별초롱짝 모닝그룹어. 정말 뿌듯하게 그렇게 추석 잘 보내놓고 그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sensei 쓰시다. You know, it'll be really nice for you to actually write down on a very, very little memo to tell that person that the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right? 이런 센스. 이게 센스도 어느 정도 발휘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누군가 이해 안 친한 사람 이해 고춧가루 끼면 얘기한다, 안 한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 will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This is Al Green. Let's stay together.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1: And now we have a weather report from our listener from Europe. Ben's Barrel says, we expect a heat wave around 30 degrees Celsius next week. Today, Wednesday is fine with predicted highs of approximately 22 degrees Celsius. So got that? 우리 모닝 그룹어 독일 여행하시면서 이 날씨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at information. And that is all we have for Europe's weather update. 우리 유럽 날씨까지 알려주는 방송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없을걸요. 우리 반장님, 굿모닝, 하트하트. 지난주에 인테리어 공사 끝나서 드디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사해요. 우후!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 다 준비하시고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막 고를 것도 진짜 너무너무 많잖아요. You need to select so many different things when it comes to making your home renovation. So you have gone through all of that process and now all you need to do is move in. Congratulations. I hope all of those happy things to happen in your new home. 또 새로운 이제 굉장히 또 포근한 집에서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바쁜 와중에 또 이사 준비까지 하시느냐고 정신이 없으셨을 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2: Now back to our red pepper topic.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the teeth of someone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what do you do?
1: 코코모닝 그룹어, 고춧가루라니. 그 사람을 위해서 얼른 말해줘야죠. 어, 자기야, 오늘따라 자기 입안이 반짝반짝 빛난다.
2: Oh my god, your teeth is extra shiny today.
1: 저 같은 사람한테는 또 안 통해요. 아 진짜? 나 좀 예쁜 것 같아? 이러면서 더 미소 지으면서 웃거든요.
2: So I would give someone extra smile if you make that kind of compliment.
1: Oh my gosh. 맞아. 나 사실 라미네이트 했잖아. 어때 어때? 이러면서 더 부각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텐데 저 같은 사람만 안 걸리면 될 것 같아요. 체육부장님, 우리 체육부장님이 아닌 제육부장님이십니다. Loving these nicknames. 여러분들 닉네임 너무 재밌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모닝그루버들이 우리 오픈채방에 또 오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닉네임 설정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꿀모닝입니다. 출근 중에 신호 대기 중에 인사드려요. 저는 카메라 셀카 모드로 말없이 비춰줘요. 저는 추석 당일과 전날만 쉬고 출근을 해야 하네요. 오늘부터 용인으로 외근 갑니다.
2: Yeah, so just like 체육부장님, somebody has to work during the Chuseok holiday. We don't get that many days off, but we might as well just enjoy that vibe.
1: 여러분들 그래도 바쁜 와중에 가족들과 연락도 하고 안부 전하고 좀 풍성한 그런 추석 연휴 되셨으면 좋겠어요.
2: So what 체육부장님 would do is to put on a selfie mode and show that to the person who has that red pepper stuck in their teeth.
1: 이렇게 되면 뭐야? 셀카 찍자고? 아, 일로 와 같이 찍자. 저 같으면은 또 이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잘해줘야 돼요. 하긴 뭐 셀카 찍고 이렇게 뭔가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뭐 왜 갑자기 뭐 하는데 이러면은 빨리 이거 거울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셀카 화질이 별로 안 좋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보통 셀카 이렇게 들이밀면은 입을 이렇게 좀 다물고 예쁜 표정 짓잖아요. 아 저만 그래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에 뭐가 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어 왜? 뭐 하는데? 아 고춧가루 꼈다고!
2: So you would end up telling the person at the end of the day when the person really don't know the reason why you have been putting on that selfie mode and have that camera right in front of that person. So yeah, at the end of the day, you'll be like, you have that stuck in your teeth. Look at yourself right now in the mirror.
1: 막 이럴 것 같아요. 아 정말 다양한 이렇게 반응들이 오는 게 참 재밌네요.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입에 고춧가루가 낀다라는 것은.
2: And it actually happens frequently.
1: 우리 한식 러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 안 한 사람 없을걸요?
2: 여러분들 상대방 정말 안 친한 사람이었을 때의 가정이에요. 안 친한 사람 치아에 고춧가루 껴있으면 말해주나요? 아니면 모른 척하나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And even with your song request as well. 신청곡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틀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우리 유튜브 스트리밍 TBS EFM 들어오셔서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Miley Cyrus, We Can't Stop. It's our party, we can do what we

That was Miley Cyrus with We Can't Stop. I will never stop asking you guys that question. So let's go back to today's question about that red pepper flakes on someone else's teeth. Benny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For me, I will tell them. It's rather awkward, but it helps to maintain their hygiene. All right. I never got to think about the hygiene, actually. It is totally related too. I mean, like, people gotta brush their teeth regularly, obviously. But right after lunch, you know, people can't run off to the restroom and brush their teeth right away because obviously they'll be sharing some conversations. So you have to actually step in. Are you gonna tell that person, go brush your teeth? What are you gonna tell them exactly? Like, how are you going to tell that person? Like, telling that person, it's easy, but will you be like, hey, check your teeth? Or will you be like, you have a little bit of something. You might as well just check yourself in the mirror. Like, how are you gonna deliver it? I know, I need to know the details, okay? 라 누이트 아톨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제가 이 닉네임 뭔가 불어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저 완전 불어에 너무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닉네임 좀 쉽게 쉽게 좀 해주세요. 제가 가끔씩 당황할 때가 있어요. 라 누이트 아톨 이거 맞나요? It's like a tongue twister. 좋아요, 여러분들. 쉬운 거 할 필요 없죠. 어려운 닉네임에도 다 좋습니다. 썸머는 늘 도전하도록 할게요. So go for those difficult nicknames. I will try to read them out loud. 자, 2층에 불났어요 라고 하는 거는요. 30년 전부터 쓰던 말인데요. 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꼈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 2층에 불렀는데 이랬었는데 저는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래서 불? 불이야? 어디? 막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못 알아들어서 왜 불이 났다는 거지? But they were actually referring to my teeth. You know, they would be like, there's fire on the first floor. So they're referring to my teeth. The upper part of my teeth. 그러니까 이런 근데 참 사람들은 해악의 민족이에요. 어쩜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을 지어냈을까요? 요즘 우리 영크크들은 이런 말 안 써요? 너무 재밌는데 왜 안 써요? 영크크들 한번 써봐요. 2층에 불났다. Like, how fun is this expression? 또 아, 늘크크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들. 예, 재밌는 표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써보고 그러세요. 예?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니들은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어쨌든 이 말투에 찔리는 썸머인데 재밌습니다. 전 계속해서 쓸 거예요. 대화사랑 모닝그루버. 고춧가루를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작은 고춧가루면 괜히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 또 선배인 동료 콧구멍에 코딱지가 엄청 큰 게 보여서 제가 그거는 망설이지 않고 화장실에 가셔서 거울로 코, 코즌 체크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무지 고마웠을 거예요. So since some people don't really mind red pepper flakes, I don't bother saying anything if it's just a tiny piece. But right before an event where we had to meet a lot of people, I noticed a huge piece of dried mucus in my senior college's nose. So without hesitating, I told them to head to the restroom and check their nose. 아, 진짜 이걸 근데 화장실에 가서 발견한 사람은 진짜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 그냥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그냥 치우셨을까요? 아, 몰라.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만약에 소개팅에서 막 이렇게 좀 큰 고춧가루가 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소개팅 상대한테 말씀하시나요? So let's change the topic. If you were on a blind date and if that someone had those red pepper flakes on their teeth, would you tell them? 딱 소개팅 첫 데이트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데 안 친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Okay, another mission for you. 문자번호 #1013으로 문자 보내서 알려주시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Alicia Keys. Doesn't mean anything.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I hope you guys are spending happy morning with me, listening 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너무 좋죠? 전 너무 좋거든요. And Viable Radio is also availabl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들어오시고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other channel that I want you guys to subscribe is our own channel, TBS EFM Morning Groove. TBS EFM 모닝 그루브 채널도 구독 같이 좀 해주세요. 공짜잖아요. And that is the channel where I upload reruns. So if you missed out on our show, if you missed out just a small part of our show, and if you're really curious about what other people said on our show, you can take advantage of that channel. 내가 모닝 그룹을 못 들었다. 아, 앞에 부분 되게 재밌는 거였었던 것 같은데 못 들었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TBS EFM 모닝 그룹 채널 가셔가지고 다시 보기 음악을 다 편집했습니다.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자르고 있다고요. 싹둑 싹둑 이러면서. And we have our open chat room as well. It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니까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TBS EFM Morning Groove예요. 우리 카톡 어플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TBS EFM Morning Groove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닉네임의 우리 모닝 그루버들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거고요. 특히나 생방송 시간에 굉장히 활발하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if you leave messages there, your messages will get introduced as well. 자, 닉네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since we are talking about those nicknames, yeah, I asked you guys to challenge me with those difficult nicknames, right? 우선, 라누이, 제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They have actually corrected me. Lani Etoile입니다. Ah, thank you for that correction. Finally, I get to read this nickname. Lani Etoile.
2: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을 뜻하는 거라고.
1: Oh, look at me learning something new. 이렇게 또 고급진, 고품격 모닝그루버들, 이 많은 모닝그루브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뭐 떠들고 깔깔대고 웃는 줄만 알았죠? 이렇게 좀 고품격의 퀄리티도 가지고 있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이런 고품격 모닝 그루버 덕분인 거죠. Lani Etoile, 아,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3: Okay, so this challenge has arrived. Ben Spiral says, I consider the nickname Karch Karchulus Kaskarpolna. Please read them out loud.
1: Ben Spiral Morning Groove, 이러실 거예요. Are you really serious? Are you going to do this to me right now?
3: So I believe that this is Hungarian, meaning
1: 이게 무슨 뜻이었죠? 아니에요.
3: Anyway, I will look for it on GPT, okay?
1: 요즘에 뭐 AI 있는데 제가 검색해버리면 그만이지.
3: Come on, this is way too difficult.
1: 이런 건 좀 여러분들 아무리 장난이어도... 좀 그래요.
3: Okay, Ben Sparrow, I really wish you maintain your nickname just as it is, okay?
1: 우리 새빵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출첵합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새빵 모닝 그룹어, 반가. 자, 고춧가루 얘기 다시 해볼게요. 이 말 워딩이 왜 이렇게 웃기지? 막 여러분들 막 라니 에투알 얘기하다가 고춧가루 얘기해볼게요. 이러니까 좀 웃긴데.
3: This is important, everyone. This is today's topic, okay? So we gotta continue talking about it.
1: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은 안녕하세요. 저도 출첵. 소개팅 때 대화가 된다 싶으면 이야기하고요. 안 된다 싶으면 긴장도 안 풀려서 이야기도 못 꺼낼 듯 해요.
3: So when you feel like you're able to proceed conversation with that other person on your blind date, maybe you would tell that person that they have red pepper flakes in their teeth. And if the conversation is not going too well, maybe you would get nervous. So you wouldn't tell them.
1: 대화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통하면은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지연 씨? 예, 불났네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 순간부터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떡하지? So, what happens if the conversation won't go on right after, you know, you tell them that the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이게 되게 쉽지 않다니까요, 소개팅 때. 제육부장님, 살며시 냅킨을 건넬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왜요? 저거 묻었나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건네주면 닦으라는 거잖아요. So if you give them some tissue, like that would obviously mean that they have to wipe down something, right, on their face or wherever. So they'll be like, okay, what am I supposed to wipe down? What am I supposed to wipe off? 이렇게 생각하다가 혹시 내 이? 이러면서 이제 닦을 수 있겠네. 굉장히 센스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Kim's Fan Morning Group. 태어나서 소개팅이나 미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질문이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소개팅 안 하셨군요. 누구나 다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불찰입니다. 우리 킴쌤 모닝그루버는 자만추 많이 하셔가지고. 패스!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살짝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요. 그 상태로 하루 종일 다니고 집에 가면 민망할 것 같아요. 저는 시댁, 친정이 다 가까워서 내일 음식하러 시댁 가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추석 아침 일찍 다시 가서 차례 지내고 산소 갔다가 근처인 친정 들렸다가 집에 오고 다음날부터는 휴가입니다. Looks like a pretty packed schedule. So you would have to visit your in-laws and your family as well. You have to prepare for the food, but at least you get to have one day for yourself. 이런 패턴 굉장히 또 많으시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양가 집다 갔다가 이제 다음날 하루는 나만의 휴식을 즐기는 시간. So yeah, maybe we needed this time, 4 days of vacation, so that we can have some time to visit our family. We don't get to visit our families a lot unless we have a special occasion. So this is the time where you get to do that. And also at the same time, enjoy time for yourself, hopefully. 또 많은 모닝그루버들께서 또 가족도 만나고 또 나만의 시간도 쟁취하시길 바랄게요. 체육부장님, 저는 오늘 저녁부터 시댁에 갑니다. 딱히 오늘은 할게 없고요. 내일부터 전을 붙이겠죠? 남편이 감기 걸려서 많이 도와주려나 모르겠네요. Where is husband 신청해요? 크크크. Okay, so your husband caught a cold, so you don't know whether he's gonna help you making those food, Korean pancakes for the holiday. 공교롭네요, 되게. 딱 이때 감기가 걸리셨구나. 어떡하겠어요. 괜히 또 음식하면 좀 그렇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아, 그러게요. 마스크 쓰고 도와주셔야죠. 네, 남편분 파이팅! 썸머가 도와주라고 했다고 전해주시고요. 아닌가? 막 괜히 또 많이 아프시거나 이런 거 아니죠? 아프시면 쉬어야죠. 아이고, 아이고. 괜히 조심스럽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또 즐거운 연휴 계획들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음식하면서도 맛있는 음식 즐기시고요. 뜨끈뜨끈한 전 바로 부치고 나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때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저랑 소통하실래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since 체육부장님 has requested this song, we're gonna have a listen to Ray, Where is My Husband?

From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Ah, 이 노래 뭐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Where did I hear this song from? I feel like I know this song.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So the rule is really simple.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곡의 원곡을 먼저 들어볼 거예요. 우리 똑똑한 모닝그루버들께서는요,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리메이크보다는 샘플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today we're going to play the original version of a certain song. It's gonna be a Korean song. You all know very well, I'm pretty sure.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sampled this music, okay?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everyone. And because you guys need some help, I think I'm going to provide you guys with some hint. 여러분들 좀 힌트를 드릴게요. 만약 맞추라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Anyway, to reveal the song that we're going to listen to is BB, 최후의 선택. BB 아세요, 여러분들? 90년대 원조 군통령 듀오였는데 BB was the original military idol group of the 90s.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BB의 최후의 선택이라는 노래 딱 제목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헷갈리시죠? 헷갈리시면 제가 이 BB 최후의 선택을 샘플링한 가수에 대한 힌트를 드릴게요. So if you're a little confused, I will give you the hint right away. 자, 이 샘플링한 가수가요, 초반에는요,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추후에는 발라드, 황태자, 이런 별명으로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뭐 사실 90년대 발라드 황태자 이거 되게 좀 자주 불리는 닉네임이었긴 했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황태자가 맞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 꽃미남이셨거든요. 그리고, 매실 음료 광고하면 이분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리고 예전에 드림팀 프로그램에서 완전 그 체육 에이스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죠. So he was one of Korea's biggest ballad stars around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He was often called a ballad prince in Korea back then. 이 힌트를 제가 드렸는데 혹시 우리 감독님 떠오르시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시겠나요? 아신다고? 오케이. 그럼 성공이에요. 이제 감독님만 이제 아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비비의 최후의 선택, 샘플링한 가수, 이분이 누구인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send us your answer and take a guess who sampled the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This is 최후의 선택 by BB.

0: That was PB with 최후의 선택. 약간 노래 저처럼 부르지 않아요? 바라바바바바밤. 약간 제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Somehow it sounded similar to me. 우리 테테파파님께서 셔츠를 휘날리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세요? 아, 맞네. 이 춤이 안무가 있으니까. 맞아요. 빠라빠빠빠밤 하면서 이 가수가 이 가죽 자켓을 막 이렇게 날리죠. 여러분들, 가죽 자켓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It is season for some leather jacket where you have to flip it up and say 빠라빠빠빠밤, 빠라빠빠빠밤. 양구양구 모닝그룹어? 아니, 이 노래가 리메이크였다니? 놀랍네요. Oh, surprise, surprise. Giving you all these different kind of surprises on Morning Groove. 이게 모닝 그룹의 매력이거든요, 여러분들.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매일매일이 서프라이즈입니다. 정답들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4989 New Morning Groover gave himself some challenge. 신승훈? I believe. Ba-da-ba-ba-ba-ba-bam. The 신승훈 ever covered this song? 커버했으면 좀 잘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니까 안정감 있게. I believe. 그리고 4989 모닝그룹께서 재도전을 하셨습니다. So they sent in the answer again. 조성모라고. Oh, finally we're getting some answers. 0076. 또 신규 모닝그룹어신데 조성모입니다라고. 또 이런 코너에는 신규 모닝그룹어들이 등판을 자주 하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굿모닝 처음에는 조성모? 하다가 빠라바빠빠빠라 이거 듣고 확신했어요. 퀴즈를 좋아해서 늘 퀴즈 맞히는 재미로 듣네요. So 얼짱님 really enjoys this quiz, this kind of quiz, because every time we give it out, they're always willing to send in their answers. Do you like escape room? 방탈출 좋아하세요? 이런 분들 성향상 방탈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뿌듯함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전 좋아합니다. 웃기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얼굴 없는 가수라고 해서 김범수인 줄 알았는데 힌트를 듣다 보니 조성모네요. 이 노래는 익숙한 노래인데 제목을 몰랐어요. 피디님, 모닝그룹님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So first you were confused because of that hidden face singer. You thought that it was 김범수 in the first place, but it's not. It was kind of like common to have this hidden face singers back then, back in 90s.
1: 얼굴 없는 가수 이런 거 한 90년대에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얼굴을 드러내시긴 했는데 이게 약간 전략을 그렇게 쓰셨던 거죠. 그리고 그 요즘 AI 막 하고 버추얼알도 얘기하는데 90년대에도 그런 가수 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굴 없는 그런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네. 누군지 아신다고. 근데 전 이름은 몰라가지고. 그런 버추얼 가수도 사실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K-POP 이 가요계는 굉장히 그런 게 빨랐습니다. 90년대에는 정말 많은 것, 사이버 가수라고 하죠. 아, 아담 맞아요. 사이버 가수 아담. 그러니까 요즘 AI 하죠? We had cyber singer Adam back then. 하! 이렇게 또 기술이 앞서간 우리나라 가요입니다. 우리 닥터페이퍼님, JSM, 조성모겠죠?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조성모, 펭귄킬러님도 조성모 빠라빠, 아, 알 것 같은디. 제육부장님 조성모, 조매실, 띠틀 최강. Yeah, he was really good at vaulting back then. 출발 드림팀 했을 때 그 높이뛰기 장면 하다가 바지 찢어진 거?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I don't know why I remember that scene, but I still remember it. So, 최후의 선택 by BB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96 on BB's first album, 최후의 선택, and it was composed by 이경섭. And 조성모 released 다짐, which is a different title, back in 2000 on his third album, Let Me Love. And 이경섭, the composer, reused the melody from 최후의 선택 with lyricist 이승호, who wrote entirely new lyrics. And when 다짐 was released, some listeners accused of copying BB's earlier song because the melodies were so similar, but it was actually officially sampled by 이경섭.
0: 너무 재밌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BB 노래 아니야? 이러면서 막 비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샘플링을 한 곡이 되었던 거죠. Kim's Fan Morning Groover, BB 누님들, 하늘 땅
1: 별당 너무 좋아요. 비비의 유니지님의 2AM 창민 씨의 이모로 유명하시죠라고 이렇게 깨알 정보까지 주셨습니다. 예, 하늘땅 별당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하늘땅 별당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군요. It was one of their signature songs back then, right? 비비의 대표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깨알 정보까지 보내주시는 우리 Kim's Fan Morning Group 여러분,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코너예요. 제가 정보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정보를 드리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Look at us sharing all these kind of different information on music. All right, everyone, it is time for us to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not the original track, actually the sampled track, 조성모 version, 다짐.

Wednesday, September 23rd. Good morning, everyone. I'm Summer, and here with your weather forecast for today. Today is Chubun, when daytime and nighttime are nearly the same length. We will enjoy clear autumn skies and clean air across the country, but there will be a noticeable temperature swing between the cool morning and the warmer afternoon. The morning will feel pleasantly cool, but temperatures will rise by more than 10 degrees during the day. In particular, western parts of the country could reach around 30 degrees Celsius, making it feel a little warm in the afternoon. Daytime highs are expected to reach 29 degrees Celsius in Seoul and Daejeon. Farther south, Jeonju will climb to 30 degrees Celsius, while Busan will reach around 27 degrees Celsius. And starting tomorrow, we are heading into the four-day Chuseok holiday. On Chuseok Day, skies are expected to turn quite cloudy, so it may be difficult to get a clear view of full moon. Rain is then expected to begin across the central region at night and spread nationwide on Saturday.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3.3 degrees Celsius. That wraps up today's weather. Take care and enjoy the rest of your day.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Cher의 노래가 제가 고2 때였나? 그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53세 늦은 나이에 참 대박이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Of course, Cher is the legend. Yeah, she's doing it up. She's been always on the scene. Singing music. 채연은 진짜 레전드, 정말 참 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she was the first singer to ever use auto-tune back then. 이 auto-tune, Do you believe in love after life? 이 부분에 그 auto-tune이 들어가는 게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이 auto-tune을 아마 최초로 쓴 가수였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봤을 때 나왔었거든요. And she even appeared on a movie, 그 뭐냐, Mamma Mia? 거기에도 나왔었고, she appeared in Mamma Mia and she was still doing it up. She looked fabulous still. 아, 근데 하긴 Mamma Mia 영화도 나온 지가 꽤 되긴 했네요. 근데 거기에 나온 Cher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Anyway, legend is legend.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자꾸 닉네임 얘기를 하시는데 닉네임 하면 호박맨을 호박맨으로 부르신 피디님이 생각나요. 머리도 뜯어서 준다던 호빵맨이라고. 근데 진짜 영어로 H-O-B-A-N-G-M-A-N 호빵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호빵맨인가? 이러면서 호빵맨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호빵맨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Yeah, I'm a huge fan of 호빵맨.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거예요. I was immediately really excited to see that nickname. I was like, oh my gosh, this is 호빵맨. We finally have 호빵맨. 이러면서 어렸을 때 꽤나 충격적이었으면서도 그게 인상 깊게 각인이 됐나 봐요. 길 가다가 배고픈 친구 있으면 본인 머리를 뜯어서 주고 그게 어떤 공장에서 할아버지가 교체를 해줘요. 호빵맨이 여기저기 다 뜯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할아버지가 동글동글한 새 얼굴로 교체를 해줍니다. 뭐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괴하긴 한데 이게 되게 귀여운 캐릭터라서 또 막상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Yeah, it may sound a little harsh and violent, but it's actually not when you actually watch that comic series. 호빵맨 너무 좋아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세균맨도 좋아하고 식빵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머리를 이렇게 깻잎머리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식빵맨이었었어요. anyways, 서비모닝 그루버. 굿모닝, 오늘 연차라서 지각했네요. 알바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조성모의 괜찮은 거니 to heaven 듣고 싶어요. 뮤직비디오 정말 최고였는데. So everybody, listen up. We have late 알바생 over here. 여기 지각생 있어요. 여러분들 주목!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지각 안 하신다? 아, 근데 연차니까 얼마나 즐기고 싶으시겠어요, 오늘 하루를. You might want to enjoy your day and do something better listening to Morning Groove. 아니시겠죠. 항상 열일, 열 알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There was something really special about the music videos back in the 90s and early 2000s was that they would invest tremendous amount of money on a single music video. They would cast those renowned actors and actresses and make the music video like a 10-minute movie.
뭔가 영화처럼 정말 스케일도 크고 이 조성모가 딱 그거잖아요. 막 전쟁터에서 막 총 쏘고 막 탱크 나오고 막 신민아 씨 나와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It was like a whole set of movie. 이게 굉장히 몇 억이 막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뮤직비디오 굉장히 고퀄입니다. 아, 90년대는 정말 어떤 한국 가요계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던 해라고 생각을 해요. 막 테크노도 나오고 사이버 가수 아담도 나오고 We had a little bit of everything back then. We had idols. We had everything, you know. 그렇게 해서 케이팝이 탄생하는 겁니다. I feel very proud to be Korean.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가만히 있어보자. 질문이 뭐였지? 만약에 소개팅 남이 마음에 들면 귀엽게 얘기해드린다. 휘날리는 건 꽃가루, 땡땡 씨앗이 낀 거는 고춧가루. 유쾌하겠죠? 썸머 누나, 안 봐도 비디오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메이커 신발 신고 극장 가야지. 극장에 선전나면 곤란해.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오빠가 올해 데뷔 40주년이래요. 축하 축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모그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So basically Sunset Morning Groovers stand in a whole combination of those elderly words that we mentioned earlier on our show. Actually back then, we mentioned so many of them. 가만히 있어보자. 얘야, 시계에 밥좀 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말투들 너무 많으니까 우리 어린이 모닝그루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If you wanna think, don't just say that, oh, I need time to think. Just say hold still, okay?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when the clock is not working, just say that you want to feed on the clock, okay? 시계가 안 돌아가면은 시계 밥좀줘 엄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유쾌하고 재밌는데요. 우리 이렇게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대 통합. 와, 근데 40주년 진짜 놀랍다. 목소리가 최근에도 막 노래 내시고 막 하시잖아요. He's still releasing songs and he's still having concerts and he sounds exactly the same. Actually, he sounds better. 성대 수술한 말 하셨을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목소리가 더 좋아지신 거 있죠? 정말 사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뷔 40주년을 축하하면서 So,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이승철 OPPA 오빠 or 삼촌. We're gonna have a listen to 부활 Never Ending Story.

이승철 씨 따라 부를 때, 못 참을 때는 항상 이 손으로 오른쪽 귀를 막아야 돼요. 박명수 씨가 항상 그렇게 따라하는 것 같은데. But anyways, congratulations to 이승철. Celebrating his 40th anniversary. 또 콘서트 또 엄청 열심히 뛰시겠네. Marco Polo Morning Groover says, 오늘 좀 늦었네. 오늘만 버티자. Let's all survive today because we have a long holiday that's going to embrace us, right? How exciting. 여러분, 오늘만 좀 버텨봐요. 우린 잘할 수 있어요. 알았죠? We can do this. 건강하자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딱히 명절이 스트레스가 없는 며느리인 듯해요. 간단하게 명절 당일에 식구들 먹을 양 정도로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아침 한끼 먹고 점심 때 헤어집니다. 양쪽 부모님이 가깝게 계셔서 멀리 갈 친정이 없어서 그게 문제이기는 한데요. 시누이들이 오면 오후에는 외식해요. 모두가 편한 명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So you're hoping that everybody to have some restful holiday. Yeah, a lot of people tend to eat out these days on holiday. You know, it is our tradition to prepare food all together at one house, gathering together, you know, preparing food all day. But I think that tradition is slightly changing these days, and a lot of people prefer to eat out. And a lot of restaurants are actually open during the Chuseok holiday. 추석 정상 영업합니다. 이런 간판 좀 많이 봤어요. 웬만하면은 외식들 많이 이제 하는 추세라는 거겠죠. So morning Groovers, wherever you're eating, just try to enjoy it to the max, everyone. 어디서 연휴를 보내시든, 누구랑 보내든, 이 연휴, 나만의 시간, 또 소중한 시간이니까, 모두들 행복하게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Al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Have a nice holiday, everyone,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next Monday at 7 a.m. for another live broadcast. 다음 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우리 연휴 끝나고 다 같이 만나도록 해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selected by DJ Ba. DJ Ba의 막국은 무엇인가? This is 이승환, 가족.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holi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또 채팅 룸 열려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program at our reruns. First rerun is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Also, we have a archive channel where you can watch or listen to the show again anytime. You can search for that channel on YouTube by searching the keyword TBS EFM archive. TBS EFM archive라고 검색하시면은 지난 방송 보기 또는 다시 듣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릴스나 짧은 영상들, shorts.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Today is hump day and also the eve of the Chuseok holiday. I mean, the usual hump day phrase is, hump day 2905, hump day EQ 영어. 하지만 또 추석 전야에 또 영어를 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So I'm giving you and myself a day off in terms of, English education. 추석 이브니까 오늘은 영어 공부. 하루 뛰어도 괜찮겠죠? 지금까지 참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열공하셨으니까 오늘은 쉬십시오. 어제는 추석 맞이 특집으로 이 동요 뮤지컬 요정 두 친구를 모시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Yesterday, if you tuned in, we celebrated in the anticipation of the Chuseok holiday with two very special guests from the world of children's musicals and the children's song. 오늘은 또 굉장히 또 다른 그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아티스트를 모셨습니다. 모시게 될 예정입니다. Today we are shifting gears a little bit. We have a very different kind of artist joining us. 굉장히 변화무쌍한 1012, 101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저의 기획 의도는 이 추석이 다가오면서 뭔가 가족이 그리워지는 또는 집이 그리워지게 하는 그런 분위기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집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으면 집이 그리워지게 되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죠? When I was planning our Chuseok special, the music special, I wanted to create something that would make us think about home. Because as the holiday approaches, many of us naturally begin to miss our families. Miss our parents, children, the familiar places we grew up, and the feeling of simply being home. 그죠? 근데 음악에도 집에 대한 그리움을 또는 집을 그립게 하는 그런 감성의 음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And I think certain kind of music can do exactly the same thing. I think for me, that kind of music is the blues music, actually. 저에게는 그런 집을 그립게 하는 그런 음악은 바로 이 블루스 음악인데요. 블루스 음악은 언제나 들어도 따뜻하고 가족과 고향의 푸근함, 그다음에 또 영혼을 달래주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There's something about the genre blues that feels warm and familiar. No matter when I hear it, I sometimes it somehow reminds me of home or family. Of where we come from, and it can be very comforting, almost like music that gives you soul a place to rest. 그러니까 뭐 이런 명절 때 Sweet Home Alabama, 어? Home Sweet Home 이런 노래를 많이 듣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두 음악은 지금 언급한 음악은 블루스 음악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3, 4부에서 아주 멋진 블루스 음악을 하시는 분을 초대했는데, 최항석과 부기 몬스터로 활동하시는 최항석 씨, 또 피아니스트와 함께 모실 예정이니까 11시부터 시작입니다. 많은 청취 또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n part 3 and 4 of the show today, we are welcoming a wonderful blues musician, 최항석 and the Boogie Monster. We'll hear his stories, his music, and hopefully a little bit of warmth, actually a lot of warmth from his music.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와, 집이 그리워지는 음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음악들이 있나요? It doesn't, specifically have to be about, home, per se, right? But
the vibe of the music, I don't know, the memories and nostalgia, you know, kind of ingrained in that music for you. I guess it could take you home or to certain places in the past for you. 그런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한번 질문 드려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양석 씨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또 신청 듣기 원하시는 음악 있으면은 보내주시면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Sheryl Crow입니다. Long Road Home.

Sheryl Crow, Long Road Home였습니다. So, on the eve of 추석 holiday, we are inviting a blues musician to cap off rather a short week heading into the 추석 holiday. 많은 기대를 솔직히 저는 하고 있는 분인데 모든 저희 게스트들, 뮤지션들 기대를 하지만 특히 제가 블루스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listening to the music, in the front row seat. So as we are waiting for our musical guest, the question that I have for our listeners is, 여러분에게 집을 그립게 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요? Are there certain song, kind of music that when you listen to it, you long for home? 그런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큐티님들도 체크인해 주고 계신데요. 상민님, 제니님, 또 베니님 이렇게 체크인해 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추석 이후라서 바쁘신지 별로 체크인을 안 해주셨네요. So let us know what type of music, you know, the usuals, right? The Motley Crue, Home Sweet Home, and you know, also the Sweet Home Alabama, right? Lynyrd Skynyrd. 근데 그 곡들은 이 명절 때마다 너무 많이 틀어서 I feel like, you know, I have to find something new. 너무 많이 틀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 신세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 집에 관한 음악이 어떤 것인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신청곡 또 사연 듣겠습니다. Sean입니다. Way Back Home.

Would the Sean way back home fit that kind of description? I'm not sure. Fairly new, 그죠? 나온 지가 이렇게 오래된 곡은 아닌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 곡을 들을 때 집이 그립다는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Maybe I should ask my daughter. 별 대답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So that is the question that I have for our listeners today. 여러분에게 집을 그립게 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인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We'll get to a song and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part two of the show. Black Eyed Peas의 곡입니다. I got a feeling.

Yes, the warning, bite my tongue, hard-hitting rock song, American Swan. Thank you for requesting this song. So apparently the music video was shot in Seoul. 한번 music video도 어떤지 한번 굉장히 보고 싶네요.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request. 계속해서 here's a message from 5616님 문자로 주셨는데요. 피디님, 해피 추석입니다. 저는 Johnny Cash가 나온 Walk the Line 영화가 떠오르네요. 기타를 치며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던 주인공이요. Johnny Cash의 Take Me Home 또는 주제곡 I Walk the Line 둘 중에 피디님이 골라주세요. 와, Johnny Cash, Man in Black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검은 의상은 많이 입으시기도 하지만 또 그분의 또 이 캐릭터가 상당히 이제 상남자 캐릭터이시잖아요, 그죠?

I walk the line. 잠깐 연습해봤는데 갑자기 오네요가 들어왔네. I walk the line. 자니 캐시, I walk the line. 561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Walk the line 그 동명의 영화가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I guess we can kind of expand the conversation into what movies kind of remind you of those times. 영화도 굉장히 생각나는 영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육이사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라는 가사의 이 노래. 학창 시절 처음 들었을 때 노란 리본이 가득 매달린 오래된 참나무와 그 앞에 서 있는 집으로 돌아온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참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내일이면 추석,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네요. 노란 리본처럼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신청합니다. 이유기사님 says, I remember this song for the first time when I was in school. The lyrics ask for a yellow ribbon to be tied around an old oak tree if someone is still waiting for him. 약간 좀 슬픈 얘기 아닌가요? 그죠? 이 리본이 안 달려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뭐 돌아가라는 건가요? 그래서 참 너무 슬프다. 너무 잔인하다. So cruel. 그냥 얘기를 하지 왜 노란 리본이 달려있는 그 여부에 따라서 돌아가라 마라. 좀 삐뚤어진 생각이었습니다. 이유기사님, 신청곡으로는 그 곡,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는 곡인데요. 토니 올란도 앤 던의 곡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ti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 Tony Orlando and Don. 잠시 이 곡의 어떤 내용에 대한 그 저의 망언은 잊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lease forget about what I said about this little story. Okay. 가끔 약간 그런 이 제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뽀글님 메시지 주셨는데요. 큐모닝, 명절에 집 하면 저는 오래된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Yes, I think movies. I should have included the movie part in the question today. 특히 엄마가 좋아하시는 금지된 장난의 OST 같은 음악이요. 아이가 미셸 부르는 거 따라하시고 그러십니다. 신청곡으로는 그래서 금지된 장난 그 OST 주 앵테르디 신청합니다라고 이렇게 폴 모리아 버전이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So when I think of home during the holidays, an old movie comes to mind, especially music like the soundtrack from the Forbidden Games, one of my mother's favorite. So I want to request that song, 주 앵테르디 from that movie soundtrack. 근데 그 폴 모리아 버전에는 그게 미셸이 없

겠네요라고 하셨는데 that is the only version that I think we have on the database. 아쉽지만 그 버전으로 그냥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폴 모리아 버전인데요. 주 앵테르디.

주 앵테르디 폴 모리아 from Forbidden Games 금지된 장난 와 그로튼 어 yes okay so I think let's wrap up first half of the show and greet our musical guest for today for the second half of the show in just a bit 베니님께서 2부 저희 오늘 게스트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신촌 블루스의 곡 골목길 신청해 주셨는데 와, what a fine song to end the first half with, okay? Thank you, Benny. Benny님의 신청곡입니다. 신청 블루스 골목길.

0: He's got the blues, yes. 근데 이렇게 기타 치시면서 네. 얘기하시는 건 상관없죠.
1: 네.
0: 네. 그러면 블루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는데.
1: 아, 영어로 질문하신 거 아니었어요?
0: 오케이. Let's start.
1: 잘 못할 수도 있어요.
0: Let's start by talking about blues. How did you get into this blues genre in the first place?
1: Actually, I love rock and roll music.
0: Ah, okay.
1: But when I was in the U.S.,
0: yes,
1: then I've been watching lots of blues concerts, so I loved it.
0: When you went to the U.S.?
1: Yeah.
0: Okay. May I ask which part of the U.S. that you went to?
1: Urbana-Champaign.
0: Urbana-Champaign.
1: Near Chicago.
0: 그렇군요. Yes. 이제 말하기 싫고 그냥 듣고 싶네요, 음악을. I just feel like listening to you guys play. 인터뷰 시작할까?
1: 하시죠. 영어 못하겠다. 치면서.
0: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기타 치시면서 네. 이게 막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기타 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기타 치시는데 또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또. 그렇죠? 네.
1: 한국말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영어로는 조금 치면서 힘들 것
0: 그럼요.
1: 같아요.
0: Let me ask you some question in English
1: okay.
0: while you're not playing. So you went to Chicago to study originally.
1: Yes.
0: Yes. But I guess it turned out to be a very different stay in the U.S. because you actually got to discover a lot about blues music.
1: Mm-hmm.
0: What was about the Urbana-Champaign, the place? Did that place have a lot of? I know Chicago has a lot of, Chicago clubs and bars.
1: Just 1 hour from Chicago.
0: Mm-hmm.
1: So for the hangout, I used to go to the Chicago and drinking beer.
0: 아 그렇군요.
1: Drinking alcohol.
0: 이게 원래 공부를 하러 가신.
1: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0: 네네.
1: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갔지만.
0: 네.
1: 유학
0: 마이크 드려야겠어.
1: 유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게
0: 네.
1: 하러 갔는데 네. 매일 술 먹고 블루스 뮤직을 들었어요.
0: 아하. 그 음악 공부를 하러 가신 건 아니죠?
1: 네, 저는 그 엔지니어링 I was an engineering student.
0: 얼마나 샴페인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러 가셨다가 you ended up studying something else.
1: Yes.
0: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so before you went to Chicago, you weren't interested in blues at all?
1: Yeah, no, no.
0: 전혀요?
1: No, no, not at all.
0: But you were into rock and roll music?
1: Yeah, rock and heavy metal.
0: Were you a guitarist then still?
1: Yeah. It's actually school, university, school band.
0: Ah, I see.
1: Yeah, rock band.
0: Rock band으로 하셨다가, 근데 취미로 하셨던 게 왜냐면 엔지니어링 공부하러 가셨으니까 그죠? 그냥 취미로 기타를 치시던 차에
1: 예.
0: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러 가셨다가
1: 불편해. 예.
0: 시카고의 블루스에 빠지게 되셨다라는 거죠.
1: 네, 그죠? 맞습니다.
0: 와, 그렇군요.
1: 그게 1996년도였어요.
0: 96년도. 와.
1: 제가 94학번인데.
0: 네, 네.
1: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부모가
0: 네.
1: 영어로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0: 네.
1: 창피하니까 한국의 그 학구열을 보여주는
0: 네네.
1: 잘못된 어머니가 네. 저를 밀어버렸죠.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갔는데 네. 이제 거기서 매일 술 먹고 한 2년치 용돈을 전부 당진하고.
0: 아하.
1: 예.
0: 거기서 좋은 기타도 사셨을 것 같아요. 왠지.
1: 아니요. 전혀. 예. 전혀
0: 제가,
1: 아닙니다.
0: 근데 시카고도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친척이 계셔서 갔었는데 블루스 정말 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시카고 블루스 조그만 그 바에서부터 굉장히
1: 네,
0: 많은데
1: 네. Yes.
0: 정말 블루스를 배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스타일, 그러니까 시카고 스타일 블루스가 그러니까 블루스 스타일들이 있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미시시피 델타 지역의 블루스가 있고 그다음에 뉴올리언스도 있고요.
0: 네.
1: 텍사스도 있고,
0: 네.
1: 그 다음에 멤피스도 있고, 시카고도 있는데 다 달라요, 색이. 세인트루이스도
0: 네.
1: 있고요.
0: 네, 네.
1: 그래서 여기에 블루스 색깔이 또 달라서, 시카고 블루스 스타일은

0: 또 있고.
1: 네.
0: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배우기 되게 좋은 곳이긴 한데 시카고 스타일을 배우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1: 아하, I see. 그러면은 최양석 씨의 블루스, would you say your blues style was heavily influenced by your stay in Chicago? 그러니까 음악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시카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0: No. I think I love Memphis style. Blues.
1: Memphis.
0: So B.B. King style, kind of
1: 네.
0: Otis Redding.
1: Otis Redding, yes.
0: And Al Green. And 또 누구 있지?
2: Stax.
0: Stax Records.
1: 아, Stax Records. 네. 아, Motown, Stax 그 그러니까 Soul.
0: Stax. 네. 네. 네. 네. 그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우리 저희 이효준님께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0: 여기 잠깐 오면 되잖아.
1: 그러실까?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이러면 어떨까요? 라이브를 먼저 듣고 저희가 약간 마이크를 다시 한번 셋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라이브 곡을 먼저 들려주시면은 어떨까요?
0: 네, 노래 이름은 No Worry,
1: No Worry Blues.
0: No Worry Blues인데 이게 네. 원래는 푸들푸들 블루스, 오리지널리 푸들푸들 블루스인데,
1: 네네.
0: 그거를, 미국에다,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듀엣 하면서 녹음한 게 바로,
1: 네.
0: No Worry 블루스라는.
1: 아, 그렇군요.
0: 네네네. 그래서, 예, 한 번.
1: 네. 아, 보도록.
0: 이렇게 한국말 막 할까요? 해도 되는 거면은,
1: 네.
0: 제가,
1: 네네.
0: 굳이,
1: 네.
0: 영어 노래를 안 했을 텐데.
1: 아니요. 저희는 한국말 노래, 뭐, 영어 노래 다 상관없고요.
0: 예, 지금
1: 네, 그러면
0: 지금 방키가 네. 올라가 있어요. 방키가 내려가 있어요.
1: 피치가. 아 정말요?
0: 네.
1: 아하.
2: 이플레이션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G예요?
0: 네, 예.

0: 영어로.
1: 와.
0: 가사 죄송합니다. 가사를 중간 중간에 갑자기 까매지네요. 네.
1: 와. While they were playing live, another mic was set up for our 효주. pianist 효주님. 반갑습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같이 인터뷰 하셨어야 돼요 처음부터.
2: 아 영어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저는 아니, 가만히 잠자코 있으려고.
1: 와 진짜. Beautiful. 최양석 and 이효주님, No Worry Blues. 진짜 어떤 이 즉흥적인 어떤 측면이나 그런 두 분의 호흡 같은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와,
1: 제가 이런 분위기를 참 원했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흔히 외국인들 보면 Do you have the blues? 그런 당신은 블루스를 갖고 있냐? 아니면 당신은 블루스를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0: 하마가 네. You got the blues란 네, 얘기를 네. 상대방이 한 적은 있어요. 네.
1: 그래요? 아, you got the blues.
0: You've got
1: 당신,
0: the blues,
1: you have the blues.
0: 네, 네. You have the blues. You got the blues, man.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그게 어떤 사람은 네. 리듬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 네.
0: 어떤 사람은 그 목소리 밴딩이나 이런 밴딩의 개념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사람들이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밝음과 중간에 그 블루스적인 우울함이라고 안 할게요. 약간 네. 좀 그 묘한 네. 블루스 감성. 그러니까 새드가 아니라 블루한 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그거를
1: 네. 네. 네.
0: 그게 어떻게 규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1: 효진님 같은 경우는 이 밴딩이나 이제 피아노는 그런 게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2: 네.
1: 되게 블루스적인 연주를 한다. 예를 들어서
2: 네.
1: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어떤 연주가 약간 블루스적인 연주?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이런 질문 제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2: 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냥 블루지하다라는 거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걸 포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밝은 것 같지만 그냥 마냥 기뻐서 해맑은 게 아니라
1: 네.
2: 뭔가 그 어떤 힘듦이나 어둠이 있지만 그럼에도 밝은 어떤 그런 측면을 표현하는 게 블루스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1: 두 분의 As I was hearing your playing 약간 저는 그 가스펠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또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2: 네.
1: 보면은 가스펠이 이 블루지 하면서도 굉장히 좀 희망을 주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2: 그쵸.
1: 어떻게 보면은 가스펠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진다.
0: This song 네. 이 네. 노래가 좀 네. 가스펠적인 노래.
1: 네, 네.
0: 가스펠 블루스를 지향한
1: 네.
0: 노래고
1: 네.
0: 블루스는 여러 가지 이게 뭐 부두적인 블루스도 있겠고 그다음 네. 좀 가스펠적인 네. 블루스도 있겠고
1: 상반된 블루스네요. 네, 네. 부두적인.
0: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또 원론으로 되는데
1: 네.
0: 그 you have the blues 뭐 말씀하셨으니까
1: 네.
0: do you have a blues 말씀하셨으니까
1: 네. 네.
0: 실제적으로 블루스는 아까 리듬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블루스는 춤곡이었어요. It was dancing song for dance. 흑인의 노예들이
1: 네.
0: 조그만 오두막에서 춤을 추는 음악이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느리더라도 지금 그 No Worry Blues가 슬로우 송이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진행자님께서 어깨 네. 춤을 추셨거든요.
1: 네, 네.
0: 저는 그게 블루스라고.
1: 아하. So I have the blues too.
0: Yeah.
1: Yeah.
0: Yeah. You got the blues.
1: We all got the blues, man.
0: I got the blues, man.
1: 근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판소리를 한다 하면은 그게 뭐 완벽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뭔가 이제 어쿼드해 보이고 뭔가 좀 그 어설프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기 문화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 블루스 음악을 추구하는 분으로서 일단은 그들의 음악을 먼저 배우는 게 맞는 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설플 수밖에 없는데 이 최양석 씨나 두 분의 이제 연주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음악으로 이제 소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질문인데 블루스 음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풀어내는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내 삶 속에 녹여내야 그런.
0: 그러니까 되게 테크니컬리하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네. 간단하게 하면은 한글로 블루스막에 가사를 붙일 때가 네. 가장 블루스막 그 맛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1: 네.
0: 저희만이 블루스는 한글로 그 블루스의 맛을 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아...
0: 한국말로.
1: 그렇군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국어로 이제 랩을 하면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0: 네.
1: 그렇군요.
0: 그리고 한국에서 블루스를 하는 거는
1: 네.
0: 집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별로한 사람이 없어요.
1: 저희가 사실 블루스 스페셜이라고 해가지고 블루스 한국 뮤지션들을 이제 한번 조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없을 수는 있어도 정말 실력자들은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많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 듣기 전에 네. 두 분이서 어떻게 처음에 연주하게 되신지 굉장히 궁금한 게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효진님.
2: 그 최양석 보컬님을 먼저
1: 네.
2: 그 팀을 만들어서 하고 계셨고
1: 저는
2: 네. 네. 부기몬스터라는 이름은 있기 전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딴 데서 이렇게 그냥 음악 배우고 다른 블루스 팀도 해보고 했었는데 블루스 재밌다라는 생각만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어떻게 누가 소개를 해줘서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요. 작은 네. 클럽에. 근데 혼자 그때는 네. 기타 치면서 하모니카도 불면서 공연하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네. 제가 듣고 완전 이렇게
1: 와.
2: 완전 반한 거예요.
1: 아.
2: 그래서 그 저도 그 포인트에서 확신을 가졌던 게 우리나라에서 블루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커버를 하는 건 괜찮지만 한국말로 블루스를 했을 때 별로 느낌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1: 네.
2: 마침 또 저 이렇게 또 건반으로 해주시고 네.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1: 두 분이 항상 같이 연주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0: 핵심가 거의 1집 때부터 변화 없는 가장 그리고 곡도 같이
1: 네.
0: 쓰고
1: 네, 네.
0: 전체적인 거를 전부 다 나누는 멤버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근데 왜 마이크를 처음부터 주시지?
0: 그러게 말이에요.
1: 그래서 제가 두 분에 대한 또 질문 좀 더 있는데 그러면은 곡을 한 곡 듣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This song is from the latest 2026년 7월에 발표하신 Human Scramble이라는 앨범의 곡을 하나 이제 음원으로 듣고 올 예정인데요. I Be With You라는 곡인데요. 짤막한 설명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곡에 대한.
0: 네. 이거는 이 노래는 한국말로 한번 나왔던 노래예요. 근데 약간 그 어떤 우울증이 걸렸던 어떤 분이 항상 그 친구가 걱정돼서 사람들이 옆에서 친구들이 붙어 있었대요. 그 친구 옆에. 그래서 극복을 했대요, 우울증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난 이 친구들한테 난 빚을 갚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

0: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사연을 보냈어요.
1: 아.
0: 그래서 그 사연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거를 영문으로 바꾼 노래입니다.
1: 원래 제목이 그럼 한글이었어요.
0: 있어줄게요입니다.
1: 있어줄게요.
0: 네.
1: 아.
0: 이제 내가 있어줄게.
1: 아, I'll be with you.
0: 원래 I'll be with you였는데
1: 네.
0: 거기 그 미국의 엔지니어가 네. 제가 미국의 로얄 스튜디오라는 데서 했는데 그 엔지니어가 그냥 아비 위드로 하더라고요.
1: 어, 약간 좀 뭔가 있어 보이네요, 더.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이름을 그냥.
1: 의도된 아비. 약간 그런.
0: 네.
1: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양석과 부기 몬스터 4집에 수록된 곡 I'll Be With You 듣고 오겠습니다.

0: Welcome back to TBS EFM 101.2, 101.3. We are with the blues musicians, Chang Seok-nim and pianist. 우리 피아니스트 분께 그 닉네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1: 삼치와 이길이에요. 삼치예요.
0: 삼치. 삼치.
2: 네.
0: As in fish, 삼치요?
2: 맞아요.
0: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최양성님과 삼치님의 저는 이제 그 미국의 뭐 데이비드 레터맨이나 예전에 코난 오브라이언 쇼 보면은 뒤에
1: 네,
0: 그 밴드
1: 있었죠.
0: 있잖아요. 그래서 와, will be wonderful to have a 비록 라디오이지만 이런 밴드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했었거든요. 와, I have that today. 너무 좋네.
2: 아침부터
0: 뭐 이렇게 개인적인 약간 사심을 채우는 약간 방송인 것 같아요 지금.
1: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0: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이제 그 마지막으로
1: 아 잠깐만요.
0: 네네.
1: 피디님 기타 네. 쳐주시면 안 돼요? 같이 잼?
0: 아, 제가요? 아 근데 이게 잠시만요.
1: 알겠어요. 다음번에 해주세요. 그럼.
0: 아니 아니요. 이게 이 앰프를 연결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통기타를 가져와 볼게요.
1: 네.
0: 와.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2: 지금 A키라고
0: A요. 제가 이게 이제 올드 3익이거든요. 이 기타가. 그래서 제가 쓰레기장에서 줄쓴 기타라는
2: 와우.
0: 항상 그런 말을 하는데 소리는 나쁘지 않아요. It was 90년대 이제 만들어진 3익 기타인데
2: 완전 블루스용.

0: 부끄럽네요.
1: 어, 너무 좋아요. 이거 그냥 방송하지 말고 이거 계속하죠. 여러분 지금 TBS 라디오

지금 불도 꺼지고 계세요.

0: 준호형과 어깨를 나란히 우리 진짜 피디디
1: 이게 액션이 너무 높아서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0: 이걸 들까?
1: 아니. 그럴 순 없죠, 제가. 난 이게 와. 근데 너무 영광이네요.
0: 무슨 말씀이요?
1: 죄송합니다. 강제 종료.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예. 진짜 제가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항상 꿈꾸고 있긴 했어요.
2: 아.
0: 아, 저, 그거 우리 맨날 불러주세요. 우리 맨, 야, 매일 출근하죠, 여기.
2: 네, 올게요.
0: 뒤에 백밴드래요.
2: 네, 네. 큐러브처럼.
0: 그렇죠.
1: TBS에 정상화되면 제가 첫 번째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예, 옛날에 박제, 박제됐습니다.
0: 우리 자니 카슨쇼 이런 것처럼 뒤에서. 네.
1: 와, 그게 항상 너무 재밌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음악도 좋지만 그 백밴드 분들이 또 입담이 굉장히 좋으세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마디씩 해요. 그러니까 이 리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참치 삼치님 때
2: 맞습니다.
1: 삼치
2: 편하게 불러주세요. 삼치나 참치 상관없어요.
0: 참치 갑자기 먹고 싶네.
2: 진배 없습니다.
0: 점심에 참치 어떠세요, 여러분? 참치 여러분. 갑자기 참치가 먹고 싶다. 참치에 먹고 싶지 않아요? 스시? 아, 와, 배고파.
1: 참.
0: 네, 죄송합니다.
1: 와, 너무 재밌습니다.
0: 약간 ADHD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2: ADHD 블루스.
0: 아, 그래요. 열이
1: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있는데 그 4집 앨범에 이제 곡을 이제 들었는데요. 현지에서 녹음을 하셨습니다. You record this fourth album in a studio called Royal Studio in Memphis.
0: Yes.
1: 근데 거기 보니까 artists like Al Green, Buddy Guy, John Mayer 그런 분들이 녹음하시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비쌀 것 같은데요.
0: 한국보다 쌉니다.
1: 정말이야.
0: 와, 우리나라
1: 한국보다 싸다고요, 진짜요?
0: 예, 우리나라 제일 비싸요.
1: 오, 굉장히 샤킹한 그 사실이네요. 그렇군요.
0: 근데
1: 아니, 잔 메이어가 녹음했는데요.
0: 네,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1: 네.
0: 그 펀칭이라고 하죠.
1: 네.
0: 그 펀칭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릴테이프 펀칭이라고 하죠. 이거
2: 편집하면서
0: 편집하고 하는 거.
1: 네네네, 이렇게 그. 오버더빙, 그러니까 이게 그 파트를 녹음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 뭐 중간에 이거 다시 칠게요.
1: 네네네네.
0: 중간에 잘라서 집어넣고 약간 좀 에디팅하는 거.
1: 네.
0: 어, 미국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원테이크예요. 라이브 원테이크.
1: 아하.
0: 노래 부르면서
1: 네.
0: 마주 보고 원테이크.
1: 네.
0: 우리 할 때는 둘이 마주 보고 있었지.
2: 네.
0: 어, 마주 보고 원테이크 한 번에 가기 때문에.
1: 네.
0: 예, 딱 한 번에 끝내고.
1: 그렇군요.
0: 예, 그 다음에 이걸 조정해서 딱 해서, 예, 그 레코딩 이게 가격이,
1: 네.
0: 1200불. 하루 종일.
1: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와.
0: 근데 그 안에,
1: 네.
0: 믹싱을 우리가 음악하면서 믹싱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딱 끝. 줘요.
1: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아, 거기 좀 찍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약간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거네요. 그죠?
0: 그럼 좀 프로포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1: 그러니까 강제로 그렇게 원테이크로 할 수밖에 없는
2: 네.
1: 분위기인 거인 거네요.
2: 맞아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1: 그럼 두 분이 같이 가서
2: 네네.
1: 아 원테이크로
2: 몇 명 더 같이 갔었어요. 저희 네. 뭐 트롬본 멤버랑
1: 아 해서.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서 라이브로
0: 네.
1: 그냥 같이 그러니까 뭐 트랙은 따로 하셨겠지만 그렇게 녹음하신 거예요.
0: 그죠?
2: 네.
0: 라이브로.
2: 아,
0: 트랙,
2: 아, 그쵸. 트랙은 다르지만, 같은 네. 공간에서, 같은, 네.
0: 쳐다보고, 아, 열린 네. 오픈된 타임. 공간에서.
1: 아, 그렇군요. 아까 그 분위기를 잠깐만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제가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스튜디오 현장에.
0: 그러니까 이렇게서 딱 있다가,
1: 네.
0: 딱 있다가, 사실 그 노래, 네. 거기서 녹음한 노래들이,
1: 네.
0: 전날 작곡이 끝난 노래예요.
1: 오.
2: 그런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1: 즉흥성이 장난 아니네요.
0: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 그래서 그냥
1: 네.
0: 예를 들어서
2: 비건?
0: 비건이 비건이 어떻게 쳤더라?

0: 그럼 말을 해 이렇게. 거기 미국 물기몬스터 미국 멤버가 있거든요.
1: 네네.
0: 야, 너 왜 갑자기 한국말로 하나? 너 왜 갑자기 그걸 안 먹냐? 너 왜 고기를 안 먹냐?
2: 같이 하시면 돼요.
0: 네. 왜 고기를 갑자기 안 먹냐?
1: 저 고기 좋아하는데.
0: 아, 그래? 나 고기 끊었어.
1: 그러면 베지테리안인 거네.
0: 비건이야.
1: 와, 심지어 비건?
0: 뭐 이런 식으로.
1: 비건. 아, 뭐?

0: you are the last man, last standing, 뭐지? last man standing, dying alone.
1: 보니까 약간 그 이게 C 키인가요 지금?
0: 원 키예요.
2: 네, C.
1: 아,
2: 네.
1: 아, 원 키 그냥 한 코드.
0: 한 코드. 네. 원 코드.
1: 그렇군요.
0: 그래서 비건보이라는 노래가 그쪽 그 스튜디오 그 알그린 스튜디오 로얄 스튜디오 네. 그 사람이 자기가 들은 원 코드 노래 중에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1: 아 정말요? 그 굉장한 컴플리먼트네요.
2: 네, 그래서
1: 잔메어도 봤을 거예요.
2: 네, 떼창 부분이 있는데 그 엔지니어 분도 와서 같이 부르셨어요.
1: 진짜요?
2: 네.
1: 와.
0: 그분이 제일 유명한 건 존 메이어 이거보다 네. 업타운 펑크를 했죠.
1: 아 그래요?
0: 브루노 마스.
1: 이석현 부 미첼.
2: 네,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아, 부 미첼. 네. 예, 그렇군요. 대단한 컴플리먼트를 받으셨는데 와.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녹음을 하는 이유가 있군요, 그죠? 그런 약간 모조가 분명히 있군요, 그죠?
2: 맞아요.
0: 그 꿈을 꾸잖아요.
1: 네.
0: 저는 계속 일을 하고 그 꿈만 꿨어요. 어떻게 될까? 내가 음악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점점 이루어지는데. 목표를 잡으면 그러니까 꿈을 꾸잖아. 로얄 스튜디오에서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꿈을 꾸고 알덴트 스튜디오 하고 있어요. 그 전에 했던 건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게 하나씩 제가 이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2: 다음 꿈도 얘기해 주세요.
0: 다음 꿈은
2: 미국 투어.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멤버들이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저 이 이효주 씨하고 베이스만 데리고 가서 미국 투어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쭉 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와. 아, 트럼프도 얘기해야 된다.
1: 너무 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서.
0: 네.
1: 근데 제가 다음 곡을 먼저 꼭 들어야 될 노래라서 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2: 네.
1: Sweet My 네. Life.
0: 네네네네.
1: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we had a guitarist 박주원 씨 in the studio and you know Sweet My Life는 원래 박주원 씨의 Sweet Amore라는 연주곡을 그 가사를 붙이신 거죠.
2: 맞아요.
0: 네네네.
1: 네. 그 곡 너무 듣고 싶은데.
0: 네네네네.
2: 라이브로 하나요?
1: 네. 뭐, 서로 모르셨어요?
0: 내가 문자로 보내줬어.
2: 알겠습니다. 갈까요?
1: 네, 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1: 우! 감사합니다.
0: 저 일어났어, 지금. 일어났다. So good. 5616님께서 스튜디오 분위기가 연상이 되면서 너무 좋아요. 라이브 무대가 열리는 곳에 마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뽀글님께서 여태까지 온 게스트 중 저는 최애입니다. 음악은 이렇게 해야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멘트이긴 합니다.
1: 일단은 우리 박주원은 일단은
2: 이겼다는
1: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그분 친하셔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일단은 네. 여러 음악으로도 음악은 분위기로 음악은 그 친구 음악의 신이죠.
2: 근데 둘이서 인생 내 것도 찍고 그렇게 그 정도로 친한 사이기 때문에
0: 인생 내 것까지
2: 네,
0: 진짜
2: 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0: 그 쿨피스님께서는 청혼가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방금 들으신 거
1: 이게 이제 그 제 인생을
2: 사계절로
1: 생각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 네. 시절 청춘 네.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가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을에서 원래는 초가을 낙엽밟으면서 요게 가사를 중간중간에 바꾼 게
2: 점점 나이가 들어가셔서
1: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감정이 바뀌어서 살짝 바꾸면서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겨울 내가 살고 싶은 겨울. 네, 그래서 사랑 얘기가 분명히 있죠.
0: 와, 가사도 너무 잘 쓰시고요. 와, 엄마 복숭아님께서 ADH 블루스 저 삼치님 너무 좋아요. 삼치님도 그러니까 팬이 어떤 그 개별적인 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1: 지금 그게 아니라 삼치와 이길이라는 삼치의 밴드가 네네 삼치와 이길하고 있어요. 유명합니다.
0: 여기 삼치와 이길
1: 이길이
0: 네
1: 동생 이름이 이길이.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자매 밴드를 하는데 여기 어디에 지금 로고송을 쓰이고 있죠 노래가?
2: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0: 아 정말요.
2: 일구가 왔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그 아무 로고송이나 못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1: 아,
0: 왜냐면 저희는 제가 로고송 쓰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신경 제가 오케이 할 수 있으니까.
2: 네. 근데 최일구 아니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0: 와 제가 질문 드릴 게 좀 몇 개 더 있는데
2: 네.
0: 제가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보통 이제 라디오 저희가 57분에 끝나요. 근데 네. 모든 곡들은 마지막 곡은 페이드 아웃이 돼요. 완전하게 페이드 아웃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플레이되는 곡은 없죠. 언젠가 저는 밴드가 연주를 하면서 저는 페이드 아웃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감히
2: 네.
0: 여쭤봐도 될까요?
1: 그럼요.
0: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냐면 굉장히 열심히 지금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을 지금 이제 기획을 서울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 사실 저도 최양선님을 처음 본 게 코로나 때 그 페스티벌을 그 온라인으로 하셨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제가 그걸 집에서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거든요. 어떤 페스티벌인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서울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은 우리나라에서
2: 유일무이
1: 9년
2: 네.
1: 9년 때 이어준 그래도 전통 있는 페스티벌이고요.
0: 네.
1: 이번 11월 20일 날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0: 11월 20일 날.
1: 네,
0: 22일이요. 네. 네, 어디서
1: 하루 동안 네. 홍대에 클럽 세 군데를 해서 이번에는 크게 안 하고 그렇게 클럽에서 세 군데서 하는 그 국가 지원이 끊기고
0: 그렇군요.
1: 저희를 너무 잘 도와주셨던 우리 한겨레 네. 신문도
0: 네. 네.
1: 그 끊기게 되고
2: 갑자기 힘든 얘기
1: 그래서
0: 네, 블루스 약간
1: 돈이 없어서
0: 연주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블루스 이렇게
1: 깔아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클럽 사장님들이 그리고 네. 우리 클럽에서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0: 진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네. 게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블루스 뮤지션들 피처하는 그런 코너를 몇 번 했었는데 반응들이 너무 다 좋으셨어요. 와 이렇게 실력 있는 블루스 뮤지션들이 많은지 몰랐다라는 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꼭 이번 페스티벌에 가시길 바라겠고 한번 제가 임박해서 한번 더
2: 네.
0: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 죄송합니다.
0: 네.
1: 부탁 한번 드릴까요? 저 홍보 좀 해도 될까요?
0: 네. 무슨
1: 10월 24일
0: 네. 네.
1: 24일 맞죠?
2: 네.
1: 홍대 무신사 게러지에서
0: 네.
1: 최양석과 부기몬스터 2년 만에 단독 공연을 오. 앨범 발매 공연을 네.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 라디오에 청취자를 네. 위해서 네. 10장 정도 초대권을 해도 될까요?
0: 오, 너무 좋죠.
1: 네.
0: 네. 와.
1: 그리고, 네. 네. 가능한가요?
0: 당연히 가능하고도 남죠.
1: 네, 그 부탁 좀 드리고 270석인데 네. 30장 나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멋진 티켓 이벤트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박해서 그러면은 저희 청취자님들 그러면 초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 지금 3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페이드아웃 되기 전까지.
1: 네.
0: 그럼 어떤 곡으로 페이드아웃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시는 곡이 있다면
2: 저희 이번에 네. 낸 앨범 중에 막다른 길이라고
1: 이 노래만 기억하는
2: 아 그걸 할까요?
0: 네.
1: 막다른 길 할까요?
2: 뭐 제목 듣고 골라주세요.
1: 네. 막다른 길로 갈까요? 이 노래만 기억하는
0: 막다른 길 어떨까요?
1: 네. 네. 이게 그게 없잖아 디스토션이
0: 아니면 할까요? 다른 곡으로 하셔도 돼요.
2: 없어도 네. 멋있어요.
1: 아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0: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양성님, 삼치님.
2: 영광이었습니다.
0: 네, 영광이었습니다.
1: 재밌었습니다.
0: 아, 즐거웠습니다. 오케이.
1: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튀어올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0: 네, 2분 30초 후에 페이드 아웃 됩니다. 렛츠고!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0: 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Now you're listening to TBS EFM. In celebration of the Chuseok holiday, toll fees on all expressways across the country will be waived for holidays. High-pass users will hear a confirmation message indicating a 0-1 toll, while drivers in general lanes can receive the exemption by presenting their toll ticket upon exit. Hope you have a wonderful holiday.

g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Now you're listening to TBS EF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operate 70 medical facilities 24/7 the Chuseok holiday period to ensure uninterrupted medical care. For pediatric emergencies, 8 children's hospitals and 3 specialized emergency centers will be designated.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via Seoul website, the eGen Emergency Medical Portal, or by calling the 120 Daesan Call Center. Hope you have a wonderful holiday.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